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너가 없을 거라 는 게 믿겨지지 않니? 너도 나처럼 준비해 몇 시간을 보낼까? 아니면 나와 달리 다른 계절로 넘어갔을까? 아직 나는

0: your bridge to the world. BEFM, Busan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Busan Ajime.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 관광 도시, 글로벌 해양 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됐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1: Honey, how's the hotel room? Do you like it?
2: 어머 자기야, 이 방 너무 좋다. 침대도 좋고 방도 깨끗하고, 역시 5성급 호텔은 다르네. 맨날 여기서 살고 싶다.
1: Great. Why don't you check the bathroom over there first, and then look around the whole room, okay?
2: 그래.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봐봐, 욕실이 운동장만 하다. 너무 좋다. Honey, wonderful.
1: Seeing you happy makes me happy. Enjoy every moment of this trip.
2: 그런데 자기야, 저 세면대 좀 봐봐. 물이 계속 떨어지노. 한번 봐봐.
1: Oh, the sink is leaking. I'll take another look around. Could you call the front desk?
2: 내가? 알겠다. 뭐 내가 요새 영어 공부도 좀 많이 했으니까 한번 해볼게. 나도 영어 좀 한다 아이가.
1: Hello, what can I do for you?
2: Hello, my room, sink, now free talking.
1: Wait, what did you say? How can the sink talk?
2: Yes. Sink free talking, water talking. 잠깐만. Free talking은 뭐 이야기하는 거고. 그 물 샌다가 뭐더라? 생각이 안 나네. Water 뚝뚝. You know, water. 1, 2, 3 뚝뚝.
1: Oh no. Oh, you mean the sink is leaking, right?
2: 맞다. 왜 중요한 상황이 맨날 진짜 생각이 안 나노? Yes. Check, please. 공부 좀 더 해야 되겠다. Yeah. 오늘 배워볼 표현. 세면대에 물이 샙니다. 영어로 뭐라고요?
1: The sink is leaking.
2: The sink is

0: 싱크의 영어 표현. 세면대에 물이 샙니다. The sink is leaking.
1: The sink is leaking.
0: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See you tomorrow.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Busan Worldwide with Stephanie Yoon. BEFM, Busan 영어 방송.

0: The time is now 11:13, which means it's time for the interview. On September 20th, 2026 Seven Bridges Tour Riding in Busan, which is the country's only event where participants ride across urban sea bridges on bicycles, takes place. How exciting! This year's edition features a unified 77-kilometer course starting from Gwangandaegyo, connecting four sea bridges, two underpasses, and one tunnel. So today we speak with Mr. Kim Jong-sik here in the studio, head of the sports promotion team and the Sports for All division at Busan Metropolitan City. We're going to discuss what this has in store, and from the revamped course and the highlights to the potential of shaping Busan's landmarks into global sports tourism offerings. 네, 9월 20일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심 속 해양 교량을 자전거로 달리는 2026 세븐브릿지 투어 라이딩 인 부산이 열리는데요. 오늘도 인터뷰에선 김종식 부산광역시 생활체육과 생활체육진흥팀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네. 부산시 생활체육과 생활체육진흥팀장 김종식입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0: 네, 반갑습니다. Well, it's a pleasure to have you in the studio today. Could you please introduce the 2026 Seven Bridges Tour Riding in Busan, the nation's only event where participants can actually ride across urban sea bridges on a bicycle? 먼저 2026 Seven Bridges Tour Riding in Busan이 어떤 행사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1: 예, 세븐 브릿지 투어는 부산을 대표하는 네 개의 해상 교량과 두 개의 지하차도, 한 개의 터널을 순환 코스로 연결해 자전거로 달리는 전국에서 유일한 비경쟁형 대규모 자전거 투어 행사입니다.
0: 네.
1: 평소에는 자동차로만 지나던 광안대교나 부상대교 같은 부산의 아름다운 해상교량을 자전거로 직접 달려보자는 데서 출발한 행사입니다. 부산의 해변경관을 자전거를 타고 직접 만끽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부산의 바다와 도시 풍경을 가장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행사인 것 같은데요. 제리님께서는 메시지로 부산항대교도 자전거로 가나요? 라고 보내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Yes, definitely. So you can go through all of those bridges. He introduces the Seven Bridges Tour as the nation's only large-scale non-competitive cycling event that loops through Busan's iconic landmarks, linking four sea bridges, as we mentioned, two underpasses and one tunnel into a single cycling route. He explains that the event originated from the exciting idea of riding bicycles across scenic sea bridges like Gwangandaegyo and Busan Harbor Bridge, which are normally restricted to motor vehicles. He highlights that the event's greatest appeal lies in giving participants the rare opportunity to personally experience Busan's breathtaking coastal views directly from their bicycles. Now, this year's event takes place on September 20th. So what kinds of programs have been prepared for participants and attendees? 네, 올해 행사는 9월 20일에 열립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1: 예, 그 본 행사인 사이클 투어와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부대 행사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이클 투어는 국내외 참가자 4,000명이 오전 6시 30분부터 약 4시간 동안 백스코에서 출발해 부산의 바다와 도심을 잇는 77km 코스를 달린 후 다시 백스코로 돌아오게 됩니다. 특히 올해는 국내 참가자뿐만 아니라 해외 라이더들도 부산에 찾아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외국인 전용 상품도 마련하여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로 한 단계 발전시켜 준비했습니다. 사이클 투어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부대 행사도 마련했습니다. 광안대교 보행 개방을 비롯해 용호 별빛공원 일원에서 어린이 자전거 프로그램과 안전교실 등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0: 도시 전체가 축제 무대가 되는 느낌인데요. 네.
2: So he outlines that the event is divided into the main cycling tour and side activities for the general public. He shares that starting at 6:30 a.m. from Mexico, 4,000 domestic and international participants will complete a 77-kilometer loop over 4 hours across Busan's coastline and urban center before returning to Beijing. Mexico. To elevate the tour into an international sports gathering, special packages actually designed for overseas riders have been introduced. Additionally, he highlights family-friendly side events, including opening Gwanghwandaegyo to pedestrians and also hosting children's cycling programs and safety workshops around Yongho Starlight Park. So I think there is something for everyone here. And the main cycling tour will run as a single 77-kilometer route known as the Chilchil Course. So how does this year's setup differ from last year's event? 네, 본 행사인 사이클 투어는 77km를 달리는 77 코스 단일 코스로 진행되는데요. 작년과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1: 예, 지난해에는 77km와 33km 두 가지 코스로 운영했습니다. 올해는 참가자들이 부산의 주요 해상 교량을 보다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77km, 77 코스, 단일 코스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 네.
1: 코스를 달리다 보면 부산의 대표적인 해상 교량과 도시 경관을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찔한 높이로 유명한 부산항대교의 해전 램프 구간이 포함되어 있어서 많은 참가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고 타임어택 구간과 참가자 보급소를 운영하여 참가자들에게 재미와 충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2: 네.
1: 사이클 투어 완주 후에 피니스 라인 음역, 음원 퍼포먼스, 완주 메달 각인, 기록 체크 포토존, 다양한 지역 먹거리 제공 등 참가자들이 편히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보시고 있는 건 작년
1: 예,
2: 사진인가요?
1: 작년 사진입니다.
2: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요. 와우, so there are a lot of people. 저게 지금 부산항대교 예, 회전 램프 맞죠?
1: 예.
2: 팀장님 저 보기만 해도 손에 땀이 나는데 혹시 저기를 저는 운전을 해서 올라갈 때도 예. 땀이 나거든요. 혹시 자전거로 올라가 보셨을까요?
1: 저는 뭐 경험이 없습니다.
2: 생각만 해도 도전입니다. 네. 와. So he explains that while last year offers both 77km and 33km options, this year operates solely as a 77km 77 course, so riders can experience Busan's major sea bridges more fully. He highlights that the route features Busan's coastal skyline, including the thrilling spiral ramp on Busan Harbor Bridge, which we showed you the pictures of, alongside dedicated time attack sections and pit stop supply stations for rest and entertainment. He also notes that after crossing the finish line at Bexco, participants can enjoy post-race activities, including music performances, custom metal engraving, photo zones, and local food offerings. So we have some messages coming in. We have RKX님 saying wow 라고 보내주셨고요. Also Kevin님 saying I'm down. I'm definitely interested in participating. 저도 꼭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We also have 늘비님 세븐브릿지도 너무 기대됩니다. 광안대교 라고 보내주셨어요. Lots of people very excited for this. Yeah, if I was a cyclist, I would definitely be there. We have Mr. Kim Jong-sik here in the studio, head of the sports promotion team and the sports for all division at Busan Metropolitan City, and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And some listeners might be thinking, like Kevin, I want to give this a try myself, so could you provide detailed guidance on the participant eligibility and how to apply? 이야기를 들으면서 직접 도전해보고 싶다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참가 자격과 또 신청할 수 있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안내 부탁드릴게요.
1: 예, 참가 자격은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77km의 장거리 코스를 안전하게 완주해야 하기 때문에 평균 시속 25km 이상으로 주행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전을 위해 전기 자전거 및 브레이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전거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네.
1: 참가 신청은 공식 예매처인 인터파크를 통해 티켓을 구매하면 되고요. 국내 전기 티켓 판매는 마감된 상태입니다. 다만 잔여 취소 티켓 판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매 일정과 방법은 공식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2: 네.
1: 또한 해외 참가자를 위한 외국인 전용 상품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KK데이와 클룩 등 국내외 OTA와 인바운드 여행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기회인 만큼 해외 라이더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0: 네, 거리가 만만하진 않지만 충분히 준비해서 도전한다면 부산을 정말 가장 특별하게 만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2: So he notes that anyone age 19 or older can participate provided that they are capable of maintaining an average speed of at least 25 kilometers per hour to safely complete the 77 kilometer distance. For safety reasons, electric bicycles and fixed-gear bikes without brakes are strictly prohibited. He shares that registration is handled through the official ticket outlet, while domestic regular tickets are currently sold out. He mentions that sales for remaining and canceled tickets are being prepared, with details scheduled schedules to be announced on the official website. Also, he highlights that dedicated packages for international participants remain open for booking via online travel agencies as well as inbound travel agencies, encouraging overseas riders to join this unique opportunity. Well, as participants join the 2026 Seven Bridges Tour riding in Busan, is there a specific section or view you would particularly recommend that they take in with their own eyes?
0: 2026 Seven Bridges Tour riding in Busan을 함께하면서 이 장면만큼은 꼭 눈에 담았으면 좋겠다고 추천하고 싶은 구간은 어디일까요?
1: 먼저 광안대교 구간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지난해 참가자들이 동이 트는 해운대 마린시티를 배경으로 광안대교 상판에 직결하여 청명한 가을 하늘을 만끽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행사 시작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구간이 영도 회전 램프부터 부사랑대교입니다.
0: 네.
1: 지난해 참가자들이 가장 열광하고 즐겼던 구간입니다. 영도 회전 램프의 아찔한 높이 회전 램프를 경험하고 나서 부산항대교 위에서 바라본 부산항의 경관은 더 넓은 바다와 거대한 선박, 항만시설 등이 도시의 항공간에 어우러져 참가자들의 특별한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0: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향해서 이게 달리는 게 또 좋지만 잠시 속도를 늦추고 또 부산만의 풍경을 마음에 담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2: So you can see actually the video of the participants and riding, and this is going on September 20th. I believe this video and the clips are from last year, but definitely you can see the background and just beautiful Busan indeed. Now, he emphasizes that the Seven Bridges Tour offers an exclusive riding adventure that can only be experienced here in Busan. He notes that while neighboring regions with active cycling cultures like Japan or Taiwan host many, many different things, he mentioned that Gwangandaegyo section is the first, recalling how last year's riders gathered on the upper deck of the bridges against a backdrop of Haeundae Marine City at dawn, taking in the crisp autumn sky with excitement as the event began. So he strongly recommends to stretch from the Yeongdo Spiral Ramp, as we mentioned, onto the Busan Harbor Bridge, noting that it was the most thrilling and beloved section for last year's participants. He explains that after experiencing the height of the spiral ramp, riders emerge onto Busan Harbor Bridge to behold just panoramic views of Busan Port, where the vast ocean, giant cargo ships, and the port facilities become together into an unforgettable cityscape. I'm sure it is beautiful to see in person. Well, what unique appeal do you think international riders will experience through the 2026 Seven Bridges Tour riding in Busan?
0: 그럼 올해 해외 라이더들은 2026 Seven Bridges Tour riding in Busan을 통해서 어떤 매력을 느낄 수 있을까요?
1: 예, 해외 라이더들에게 Seven Bridges Tour는 부산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라이딩 여행이 될 것입니다.
0: 네.
1: 실제로 가까운 일본이나 대만 등 자전거 문화가 활성화된 도시들도 도심 외곽 해안을 달리는 사이클 행사는 있어도 세븐브리지 투어처럼 도심 속 해안 라인

0: 자신을 즐길 수 있는 사이클 투어 행사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1: 네.
0: 지난해에도 참가자들이 직접 달리변 경험을 SNS나 온라인을 통해 공유하면서 부산에서 이런 라이딩을 할 수 있다니 나도 한번 달려보고 싶다라는 관심으로 이어졌고 해외에서도 그 CNN 취재 등을 통해서 세븐브릿지 투어와 부산의 매력이 소개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외국인 전용 상품을 별도 운영하는 만큼 해외 라이더들이 부산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라이딩을 직접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맞습니다. So he notes that while neighboring regions with active cycling cultures host events along suburban coastlines, it is exceptionally rare to find a cycling tour that navigates directly through an urban coastal skyline. Reflecting on last year's event, he shares how participants' posts on social media generated widespread interest online with global outlets like CNN featuring the tour's unique appeal. With dedicated packages for overseas participants introduced this year, he warmly invites international riders to experience this one-of-a-kind ride firsthand here in Busan.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you are listening to the interview here with Mr. Kim Jong-sik here in the studio, head of the sports promotion team and the Sports for All division at Busan Metropolitan City. Well, looking at cities around the world, marathons and cycling competitions often become premier tourism attraction in their own right. And how do you see the potential of leveraging Busan's infrastructure to grow the 2026 Seven Bridges Tour riding in Busan into a global sports tourism brand moving forward? 예, 세계 여러 나라 또 도시에선 마라톤이나 사이클 대회가 관광 콘텐츠가 되기도 합니다. 이 세븐브릿지 투어가 앞으로 부산을 대표하는 글로벌 스포츠 관광 콘텐츠로 성장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0: 예, 자전거를 타면서 부산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다른 도시와는 굉장히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지난해가 국내에서 행사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면 올해는 해외 참가자 모집 모객과 해외 홍보를 확대하면서 행사의 국제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이나 대만처럼 자전거 문화가 발달한 인접 도시와의 국제 교류를 확대하고 참가자뿐 아니라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단순히 자전거를 타고 돌아가는 행사에 그치지 않고 세븐브릿지 투어를 계기로 부산에서 며칠간 머물면서 관광하고 부산의 음식과 문화를 경험하는 체류형 스포츠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1: 네.
0: 바다 위를 달리는 축제라는 상징성을 더욱 발전시켜 해양, 관광, 체육이 융합된 부산형 글로벌 스포츠 콘텐츠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So he highlights that experiencing Busan directly while riding a bicycle serves as a distinctive tourism offering that sets the city apart. While last year proved the event's potential domestically, he views this year as the official launch of its international expansion, broadening overseas participant recruitment and global promotion. Moving forward, he plans to expand exchanges with neighboring regions with active cycling cultures and while evolving the tour into a citywide celebration shared with local residents. Rather than a one-day ride, he aims to build it into stayover to sports tourism that encourages participants to remain in our city for several days, enjoying local cuisine and culture. Ultimately, he expresses his commitment to elevating the event's iconic identity as a festival riding on the ocean into a premier Busan-style global sports tourism experience integrating marine, tourism, and athletic sectors as well. Well,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right now?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네. 방송 소감과 함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0: 네, 오늘 방송을 통해 세븐브릿지 투어를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올해는 참가자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도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준비한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네.
0: 오는 9월 20일 부산 곳곳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라이딩 축제를 함께 즐겨 주시고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He expresses that it was a meaningful opportunity to introduce the Seven Bridges Tour through today's broadcast. He highlights that this year's event has been prepared as a celebration for both participants and local residents to enjoy together, asking for widespread interest and engagement. He warmly invites everyone to join in and cheer on this special writing festival taking place across Busan on September 20th. We have Kevin Nim saying, so tempting, right? Sounds like an experience of a lifetime for lots of people, including myself. Absolutely. Where can you get that kind of experience, right? And before we wrap up, I do want to ask you today's text topic question.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와 함께 답하는 질문 드릴게요. 네. 팀장님이 자전거를 타고 부산에서 꼭 한번 달려보고 싶은 길은 어디일까요?
0: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부산시에서 자전거를 달릴 수 있는 코스로는 첫 번째로 다대포에서 출발해요. 을숙도 삼락을 거쳐 대저맥도 생태공원까지 가는 길이 있습니다.
1: 네.
0: 이 코스는 낙동강을 바라보면서 달릴 수 있고 특히 다대포에서 저녁 낙조를 감상할 수 있어 인기가 많은 코스입니다.
1: 네.
0: 두 번째는 맹지 IC에 있는 뚝길을 타고 김해 대동 수문까지의 코스입니다. 이 코스도 역시 낙동강변을 끼면서 두 귀의 가로수 사이를 달리는 것으로 도로 위를 달리는 것과 차별성이 있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1: 그렇군요. I can just picture it in my head. So he recommends two representative cycling routes in Busan. You know, he's the expert, right? So the first route starts at Dadaepo, passing through Ulsukdo and Samnak Ecological Park, and continues through Daejeo and Maekdo Ecological Parks. And he highlights that this path runs along the Nakdong River. It's particularly popular for enjoying the evening sunset at Dadaepo. The second route he recommends follows the embankment trail starting at Myeongji IC up to the Daedong floodgate in Kimhae. He emphasizes that riding along the tree-lined riverbank offers a uniquely peaceful experience distinct from riding on standard roads. Oh, beautiful. Thank you so much for sharing with us. And this i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Kim Jong-sik here in the studio, head of the sports promotion team in the Sports for All division at Busan Metropolitan City.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김종식 부산광역시 생활체육과 생활체육진흥팀 팀장과 함께했는데요. 팀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Alright.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With that,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자전거 탄 풍경 with 너에게 난 나에게 넌.

0: noticed i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as well. Singapore, which has really established itself as a central axis, right, of global AI and semiconductor supply chain, also definitely speeding up advanced technology cooperation. So let's jump into the second topic related to that. South Korea and Singapore have agreed to expand cooperation in future technologies through their first joint committee on science and technology. Which fields will be focus of the partnership? 예, 다음 소식 볼게요. 한국과 싱가포르가 과학기술 공동위원회를 열고 미래 핵심 기술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력의 중심 분야는 무엇인가요?
1: 네, 지난 4일 화상으로 열린 제1차 한 싱가포르 과학기술 공동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양국은 지난 3월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중점 협력 분야에 생명공학 분야와 반도체 분야를 선정하고 내년부터 3년간 공동 연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0: I see. So this comes from the first Korea-Singapore Joint Committee on Science and Technology held virtually on the 4th. As a follow-up measure to the summit held last March, both countries selected biotechnology and semiconductors as key cooperation areas and agreed to launch full-scale joint effort and research for 3 years starting next year. Well, the two countries have complementary strengths in these sectors, I would say. So what kind of synergy is expected from the joint research? 이 두 나라가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진 만큼 공동 연구를 통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1: 네, 싱가포르는 최고 수준의 대학 연구 역량을 갖추고 있으면서 바이오 제약과 반도체 후공정, 장비 부문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반면 저희 나라의 경우 바이오 시밀러 생산 능력과 첨단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자랑하는데요. 이렇게 양국의 강점이 서로 맞물리면서 첨단 바이오와 또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0: 그렇군요. All right, so Singapore possesses top-level university research capabilities while holding strengths in biopharmaceuticals, semiconductor back-end processes, and equipment sectors. On the other hand, South Korea boasts global competitiveness in biosimilar production capacity and advanced semiconductor manufacturing. As the strengths of both countries interlock, considerable synergy effects are expected across the overall advanced bio and semiconductor ecosystems. With that, let's jump into our final topic. Singapore estimates that roughly one-third of its exports to the United States could be affected by a new 12.5% U.S. tariff. So what is the estimated scale of the impact?
2: 마지막 소식 볼게요. 미국의 신규 관세로 싱가포르의 대미 수출 가운데 상당 부분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지 정부가 파악한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1: 네, 간 김용 싱가포르 부총리 겸 통상산업부 장관이 지난 6일 의회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른 12.5% 관세로 싱가포르 대미 수출에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95억 싱가포르 달러, 저희 나라 돈으로 약 10조 5천억 원 규모가 영향권에 들어갔습니다. 주로 광학기기와 화학 제품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0: I see. So this was disclosed in Parliament on the 6th by Kan Kim-yong, Singapore's Deputy Prime Minister and Minister for Trade and Industry. Due to the 12.5% tariff under the Section 301 of the U.S. Trade Act, 9.5 billion Singapore dollars, equivalent to about one-third of Singapore's export to the U.S. and around 10.5 trillion Korean won, came under its influence. Mainly optical instruments and chemical products will be directly affected. Well, what is behind the tariff and are Singapore's major exports expected to be affected?
2: 그렇다면 미국의 관세를 부과한 배경은 무엇이고 싱가포르의 핵심 수출품도 영향을 받게 되나요?
1: 네, 미국은 강제노동 수입금지법 부재 등을 관세 부과와 배경으로 제시했지만 싱가포르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와 의약품, 에너지 관련 제품 등은 이번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직접적인 타격은 일부 제한적이겠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에 제3국 관련 수출 통제 등이 포함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향후 협상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So although the U.S. presents the absence of a forced labor import ban as the background background for imposing tariffs, Singapore's main export items such as semiconductors, pharmaceuticals, and energy-related products were excluded from this tariff. The Singaporean government views that direct damage will be somewhat limited, but is cautiously reviewing future negotiation directions while leaving open the possibility that conditions demanded by the U.S. might include third country export controls.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Correspondent Reports. Before we let you go, I do want to read some messages for you, Miss April. So we have Kevin Nim saying, "Hi April, we missed you." And we have Jin Lee Nim saying, "반짝반짝한 April Nim, 환영합니다." 라고 보내셨어요. And Benny Nim saying, 어서 오세요. Good morning, April. And thank you, April. Well, we appreciate you here, April. Thank you so much for today's news. 감사합니다.
1: 아, 감사합니다. 아,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 한 마지막으로 하나만 해도 되나요?
0: 네, 그럼요.
1: 아, 저 이거 진짜 하고 싶었거든요. 부산 영어 방송 야호!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0: 야호. April 야호. Thank you so much. Oh my gosh, I love her. And that was Miss April, connected from our correspondent reporter, connected from Singapore. I love that.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Busan Worldwide. Final song today is by Harry Styles with As It Was. I'll see you tomorrow. Bye-bye.

0: FM 부산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영어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3: Welcome to Busan. Let me show you around. Here you can find the world's largest musical in-ground fountain and the world's only UN Memorial Cemetery. Stroll along the coast and explore the largest mountain fortress in Korea. As well as all this, there are so many tourist attractions, beautiful

0: more Rage to the World. BEFM, Busan, Yongo Bangsa.
1: Sagalchi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On safely enjoying water activities, listen carefully and guess the right answer.
3: Okay.
2: From the following water safety measures, guess which one is correct. Number one, always warm up before swimming or going in the water. Number two, enter the water slowly and wear a life jacket. Number three, never go beyond the designated swimming area. Number four, call 119 or a lifeguard on duty if you witness drowning.
3: 뭐지? 1번도 맞고 2번도 맞는 것 같은데.
2: Time is running out.
3: The answer is all of the above.
2: That is correct. All of these options are important in order to safely enjoy water activities.
3: If you keep them in mind, you're bound to have a great and safe summer.
2: Stay with BEFM this summer for a responsible beach season.

내 조국의 하늘 아래 살아갈 그 나를 위해 수많은 동지들이 타국의 태양 아래 싸우다 자작나무 숲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간절했던 영혼이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뜨거운 조국애와 간절함을 담아 저 한 주군 이 한 손가락 조국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0: FM 부산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 관광 도시, 글로벌 해양 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됐지?

0: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어이소 보이소
0: 영어 하이소.
2: Honey, how's the hotel room? Do you like it?
3: 어머, 자기야, 이 방 너무 좋다. 침대도 좋고 방도 깨끗하고. 역시 5성급 호텔은 다르네. 맨날 여기서 살고 싶다.
2: Great. Why don't you check the bathroom over there first, and then look around the whole room, okay?
3: 그래. 너무 좋다. 봐, 역시 네 운동장 하나다. 너무 좋다. Honey, wonderful.
2: Seeing you happy makes me happy. Enjoy every moment of this trip.
3: 그런데 자기야, 저 세면대 좀 봐봐. 물이 계속 떨어지노. 한번 봐봐.
2: Oh, the sink is leaking. I'll take another look around. Could you call the front desk?
3: 내가? 알겠다. 뭐 내가 요새 영어 공부도 좀 많이 했으니까 한번 해볼게. 나도 영어 좀 한다 아이가.
2: Hello, what can I do for you?
3: Hello, my room, sink, now free talking.
2: Wait, what did you say? How can the sink talk?
3: Yes. Sink free talking, water talking. 잠깐만. Free talking은 뭐 이야기하는 거고. 그 물 샌다가 뭐더라? 생각이 안 나네. Water 뚝뚝. You know, water. 1, 2, 3 뚝뚝.
2: Oh no. Oh, you mean the sink is leaking, right?
3: 맞다. 왜 중요한 상황이 맨날 진짜 생각이 안 나노? Yes. Check, please. 공부 좀 더 해야 되겠다.
0: Yeah. 오늘 배워볼 표현. 세면대에 물이 샙니다. 영어로 뭐라고요?
2: The sink is leaking.
0: The sink is leaking.
2: L-E-A-K, leak는 새다, 누수가 생기다는 의미인데요. 물, 가스, 액체 등 밖으로 새어 나오는 상황에 사용합니다. The bottle is leaking, 병에서 물이 샙니다. The roof is leaking, 지붕에서 물이 샙니다. 라고 표현 가능합니다.
0: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세면대에 물이 샙니다. The sink is leaking.
2: The sink is leaking.
0: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See you tomorrow.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For My Busan with Laura McLucky. BEFM, Busan 영어 방송.

0: language service. It's BusanCity_globe. Yeah. And you can, you know, get all the updates. Gyubi and her team share all the updates throughout the week. You can also head over to, if you want to, Dynamic Busan, which has a Korean version and an English version. And you can find all the updates about Busan City. And of course, get onto the website or some other, not just the city website, but the tourism website and some other public websites. They can tell you all the information and updates from our beautiful city of Busan.
1: Thank you so much.
0: Thank you so much. What's your plans for the weekend?
1: Plans for my weekend?
0: Yeah.
1: Oh, we have three-day vacation.
0: We do have a three-day vacation.
1: Oh, my God.
0: Do you know, I was at Beck Square earlier today, and there's lots of events setting up. There's the, what is it? It's the Indie Fest or the Indie Connect, which is games.
1: Yes, I heard. Ah, Indie Connection.
0: Yeah, Indie Connect Festival. Yeah. And then there's the Juryo Bangnamhoe.
1: Oh, liquor.
0: Liquor. Liquor. International Liquor Expo, maybe. Mm-hmm. And then there was a baby fair as well. So lots of things. Don't put those all together. I don't recommend that. But, you know, visit the mall. It looks great. Yeah.
1: I mean, last week we had Buddhism Expo.
0: Yeah.
1: It was amazing.
0: Yeah.
1: I've been there and all the merchandises. Oh,
0: so
1: take
0: cool.
1: Take my money.
0: Take my money. That's the problem.
1: Yeah, that's
0: take
1: the problem.
0: Take my money and my dignity. All right, listen, I'm going to say goodbye for now, but we'll see you again soon. Thanks, Gyubi.
1: Thank you.
0: Bye-bye. All right, let's dive in. It's time for On The Mic.
2: Hello, Olivia입니다. 오늘은 고양이 응아를 치우는 남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네. 고양이 응을 치우는 남자 이도훈입니다. 이번 역은 요절복통 지하세계입니다. 라는 책을 통해서 처음 작가가 되었고 이번에 두 번째 책인 수상할 정도로 고양이를 통해서 다시 또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2: 또 책을 쓴다는 이야기를 듣고 작가님이 진짜로 쓰고 싶어했던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진득하게 들어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에? 고양이?
3: 사랑에 대한 소설을 너무 쓰고 싶었는데 소설이란 게 공부도 너무 많이 필요하고 머리에 쥐가 날 것 같더라고요. 1, 2, 3막 중에 1막은 마음에 찬다가 됐는데 아, 2막부터는 아직 좀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머리가 아플 때마다 귀여운 고양이 자식들 될 대로 되라라는 식으로 그냥 시간 남을 때 그냥 재미로 썼던 것들이 한 10꼭지 이상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재밌는 것 같은데 좀 더 발전시키면 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오늘 분량이 좀 나왔네.
2: 자연스럽게
3: 자연스럽게
2: 나온 거네요.
3: 맞아요. 스무스하게 세상에 등장한 책이죠.
2: 지금은 기관사로 일 안 하세요? 지금도 하시지 않아요?
3: 관제사는 아닌데 지하철이 차량 기지가 있어요. 열차들의 주차장이라고. 네네. 2호선은 양산 쪽에 호포역에 있거든요. 그 기지 안에서 관제를 하는 거죠.
2: 부러워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내가 일을 하면서도 이 일이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3: 많죠.
2: 근데 그 속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일을 찾았는데 심지어 잘해. 인정받아. 또 우리 작가님도 맞아. 내가 이게 정말 하고 싶었던 거였어. 그 느낌이 딱 왔을 때 그 짜릿함 또 있었을 것 같아요.
3: 짜릿함 확실히 있는 것
2: 같아요. 심장이 뛴다.
3: 이제 처음에 공모전 수상하게 됐다는 막 뉴스도 나오고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 아내랑 막 부둥켜 안고 눈물 글썽거리면서 크걱 하면서 흐느끼고 이랬거든요. 삶에 되게 중요한 기억 중에 하나로 남아있어요. 근데 처음 그걸 됐을 때도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일이고 사랑하는 일이지만 이걸 하는 모든 과정 자체가 다 좋지는 않았어요. 예, 힘드니까 내가 원하는 일을 하더라도 보상의 순간도 있을 거고 하루하루 내 할 소임을 해나가는 시간이 있을 거고 그 소임을 다하는 시간에 모든 것이 다 재밌다고 할 순 없지만 그럼에도 너무나 좋고 사랑하는 일이고 정말 돈을 안 받고도 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진로 특강을 많이 가는 제가 어릴 때 뭐 집단 구타도 당하고 이러다가 결핍이 생겨서 UDT라는 곳까지 가게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나는 지금 너무나 행복하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뭔가의 어떤 빛을 봤나 봐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 말대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거예요 이런 애들도 되게 많았고 뭐 저 따라서 기관사 하겠다는 저보고 연락을 와서 이렇게 도와달라는 친구도 있었고 되게 저한테 의미 있는 일이 됐어요.
2: 저희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먼저 좀 부탁을 드릴게요.
3: 읽어드려도 되지 않을까.
2: 그럼요.
3: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문장이니까 이처럼 우리 집에는 네 새 생명체가 함께 살고 있다. 사고뭉치 수다 고양이 이브와 새침 애교떼기 고양이 구름, 우리 모두의 구심점이자 우리 가족의 창조자라 불리우는 아내, 그리고 모두를 보듬고 있는 나까지. 결론적으로 내가 전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면 아마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사랑하는 강아지 아가 몽실이를 떠나보내고 동물 친구들을 너무나 좋아하지만 함께할 용기가 없던 내가 아내를 만나고 이브 그리고 구름이야 갑자기 한 가족이 되었다. 아내도 이브도 구름이도 아마 마찬가지의 입장일 것이다. 가족이

0: 이란 건 아마도 그런 것일 테지. 어쩌다 보니 갑작스레 한 지붕 아래 살게 되는 것, 그리고 필연적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말을 한마디로 해보자면 정확하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다. 집이라는 한 울타리 안에 우리 넷이 모였을 때 사랑이 가지는 한 형태에 대한 이야기. 그렇다면 이번엔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의 사랑은 어떠한가? 당신은 어떤 사랑에 속해 있는가? 당신의 사랑은 어떤 형태를 하고 있으며 어떻게 보여지는가? 우리 삶의 의미는 틀림없이 사랑에 대한 그 물음들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 사랑하자. 온 힘을 다해서. 매 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1: 맞아요. 고양이로도 사랑을 말할 수 있네요.
0: 뭐 모든 사랑이 다 있는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0: 그 세상에는.
1: 맞아요.
0: 그 중에 쓰다 보니까 제 진심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1: 그냥 사랑둥이 자체인 것인 것 같아요.
0: 아, 전 사랑에 미친 사람입니다.
1: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스러운 분을 만나서 함께할 수 있는 거죠. 사랑이 넘치는 분이니까요.
0: 맞습니다.
1: 네. 좋아하는 영어 단어나 영어 표현이 있나요?
0: Cat love 정도를 기대하실 테고 그 표현이 아름다울 텐데.
1: 저 안 기대했는데요?
0: 사실 전 푹. 첫 책부터 이어진 제 별명이 변작가잖아요. 제가 이번에 책을 쓰면서도 스스로를 심지어 고양이 똥을 치우는 남자라고 칭하고 세상에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인정받아서 푹, 나에게 좀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가 아닐까.
1: 그리고 우리나라 말의 푹은 피식할 때 푹 이런 의미도 있잖아요. 작가님이 쓴 책을 읽으면 푹하지만 울림이 있어요.
0: 푹 작가. 일단 들었을 땐 되게 기분이 좋아요.
1: 라이러 푹. 푹. 여러분.
0: 야옹. 우리도 고양이처럼 사랑합시다.
1: 고양이처럼 사랑합시다.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0: The time is now 6 o'clock.
1: BEFM Local News at 6.
2: 부산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 단체 협약 협상이 결렬되면서 노조가 오는 25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합니다. 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8차례 임금 협상과 2차례 사전 조정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지난 12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으며 투표에 앞서 부산시와 사용자 측이 대안을 제시하면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버스 운송사업조합도 현재 임금 인상 여력이 없다면서도 쟁의조정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3: Busan City bus unions and management have failed to reach an agreement in wage and collective bargaining talks, prompting the union to hold a strike vote on August 25th. The two sides have failed to reach an agreement despite 8 rounds of wage negotiations and 2 rounds of preliminary mediation since December. The union applied for labor dispute mediation with the Busan Reg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on August 12th. It says it will continue to seek an agreement if the Busan City government and management present alternatives before the vote. The Busan Bus Transportation Association also says there is currently little room for a wage increase, but it will seek a compromise during the mediation process.
2: 부산 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 3명에게 각각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살인죄 대신 상해 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다른 범죄로 구속된 상태에서도 피해자를

0: to establish that the defendants intended to kill the victim and therefore convicted them of causing death by injury rather than murder. The court also said it took into account the fact that the defendants continued to assault the victim while already in custody for other crimes, as well as the extreme pain the victim suffered.
1: 부산항에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항만 무인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오는 2029년까지 454억 6천만 원이 투입되며 한국자동차연구원과 부산항만공사 주관으로 지역 기업 등이 참여해 항만 자동화와 무인화를 위한 세 개의 과제가 추진됩니다. 부산시는 북극 항로 시대에 대비해 부산항의 물류 효율과 안전성을 높이고 지역 부품 기업의 미래차 모빌리티 분야 전환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0: A project to automate operations at Busan Port using autonomous driving technology is underway. A total of 45.46 billion won will be invested through 2029, with the Korea Automotive Technology Institute and Busan Port Authority leading the project alongside local companies. Three projects will be carried out to automate and unmanned port operations. The Busan City Government says the project will improve the efficiency and safety of logistics at Busan Port in preparations for the Arctic shipping route era. It also plans to support local auto parts companies in transitioning into the future mobility sector.
1: 부산 해군 기지를 드론으로 무단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들이 항소심에서 법리 다툼을 이어갔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유학생은 드론 영상이 중국 당국에 쉽게 전달되는 구조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부산 해군 기지와 미 항공모함 등을 무단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0: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accused of illegally filming the Busan Naval Base, where U.S. Navy aircraft carriers and other vessels had docked, continued their legal challenge in an appeals court. One of the students, who was sentenced to 18 months in prison in the first trial, argued that the drone footage was not easily accessible to Chinese authorities. The students were indicted for illegally filming the Busan Naval Base and U.S. aircraft carriers on 9 occasions between 2023 and last year.
1: 부산을 북극 항로 거점 도시로 조성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부산시의회 박종철 의원은 오늘 관련 세미나를 열고 해운 항만 물류와 조선 기자재, 해양 금융 등을 북극 항로와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0: An ordinance is being proposed to develop Busan as a hub city for the Arctic shipping route and promote related industries. Busan City Councilor Park Jong-chul held a seminar today to discuss ways to link shipping, ports, logistics, shipbuilding, marine equipment, and maritime finance with the Arctic shipping route.
1: 부산 도시철도 운행 계획이 양산선 개통에 대비해 오는 24일부터 일부 조정됩니다. 평일 낮 시간대 2호선과 4호선 배차 간격이 일부 늘어날 예정이며 출퇴근 시간대와 새벽 심야 시간대 배차 간격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0: Busan's urban rail service schedule will be partially adjusted starting August 24th in preparation for the opening of the Yangsan Line. During weekday daytime hours, train intervals on Lines 2 and Lines 4 will be extended. However, train intervals during rush hours as well as early morning and late night hours will remain unchanged.
1: 끝으로 날씨입니다. 부산 지역 내일까지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24도, 낮 최고 기온 31도로 예상됩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 25도입니다.
0: Scattered showers are expected across Busan through tomorrow. Tomorrow, temperatures are forecast to range from 24 degrees in the morning to 31 degrees in the afternoon. The current temperature in Busan is 25 degrees Celsius. It's time to wrap up this hour's news. I'm Jian Kim.
1: 홍정원입니다.
0: Thank you for joining us. You're listening to BFM Busan 영어 방송.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

0: 표현을 했을 때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를 아픔을 안 할 뭐지 안 느낄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다.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Had I been there, had I been there.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면.
1: 아. Had I been there.
0: Had I been there.
1: 그쵸.
0: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사랑이 이렇게 보호해 줬을 거고 아픔을 이렇게 막아 줬을 거고. 벌써부터 좀 아픔이 있네요.
1: 네. 좀 우연한데.
0: Okay. But to lose you would cut like a knife. So I don't dare. So I don't dare. 하지만 너를 잃는다는 건 칼로 베어지는 것처럼 아플 거야. 그래서 감히 그러지 못해. 나 아니 정말 감히 그럴 수 없어.
1: 자, had I been there. 다르게 조금 it's the wording's a little hard. I think it's a little maybe like older English. 그냥 왜냐면 쉽게 말하면 if I was there, right? If I was there. 근데 조금 더 이게 뭐라고 하지? I feel like had I been there. It's more proper. It's more like.
0: It's very, I would say, majestic.
1: Had I been there. Yeah. 그쵸, 내가 그때 있었으면. Yeah. But to lose you would cut like a knife. 이 표현, cut like a knife. 진짜 누가 칼에 베이는 게 아니라 그 정도 고통을 느낀다.
0: Yeah.
1: 나 그 여자친구 진짜 이 헤어짐. It cuts like a knife.
0: 당신이 내가 있는다면 정말 칼처럼 베일 거다.
1: 그만큼 아프다 말이죠.
0: 그래서 나는 못해.
1: 맞아요. So I don't dare. I dare. I don't dare. How dare you? 감히.
0: 감히.
1: 네가.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감히 못해.
0: 감히 못해. 그냥 못해 아니 감히 못해.
1: 네.
0: Cause I've never come close in all of these years. You are the only one to stop my tears. 이 모든 세월 동안 그렇게 가까이 다가온 사람은 처음이야. 내 눈물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도 너뿐이야.
1: Cause I've never come close in all of these years. 진짜 모든 세월 동안 그렇게 가까이 come close, 뭐뭐 하는 거에 가까이 왔다라고 표현할 때 come close잖아요. 그럼 George Michael saying, 진짜 내 인생에 지금까지 I have never come so close, right? But you are the one, you are the only one that can stop my tears.
0: Yeah.
1: 당신은 내 눈물 흘린 멈춤을 당신뿐이야. Yeah. Oh, romantic한데 뭐가 좀 아직 슬프다.
0: Oh yeah. And I'm so scared. I'm so scared. 그래서 난 너무 두려워. 정말 너무 무서워.
1: 네. 이 scared 표현도요. 나는 I'm afraid라고 할 수 있잖아요.
0: Yeah.
1: Right? I'm afraid. Scared. I'm scared. I'm afraid. Or 반대로 혹시 형 이 놀림 당한지 모르겠지만 you know, back when you were a kid, like kids, like they would like make fun of you. If you don't do something and you're afraid, oh, you're such a scaredy cat.
0: Yeah.
1: 그쵸? Why are you such a scaredy cat?
0: You sissy.
1: 그렇죠. 막 그렇게도 이렇게 놀리게 하는데 scaredy cat 고양이인데 고양이들 이제 강아지들보다 고양이들 조금 더 they're like more like you know very like careful animals, right? So they kind of like are more afraid to do things compared to other like let's say dogs. So scaredy cat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겁쟁이라고 하죠.
0: Take me back in time, maybe I can forget. Turn a different corner and we never would have met.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어쩌면 널 잊을 수 있을지도 몰라. 다른 걸로 돌아갔으면 우리 아예 만나지 않았을 테니.
1: 네. 자, 여기서 이 표현도 소개하고 싶습니다. Turn a different corner. 네. 이거는 어디서 많이 쓰냐면요. 누구의 태도가 많이 바뀌었다.
0: 그렇죠.
1: 그렇죠. Oh, he's acting a lot differently. Oh, he grew up. He turned a different corner.
0: 좋게도 할 수도 있고 그쵸? 또 나쁘게 할 수도 있고.
1: 맞아요. 요즘 민수 왜 그렇지? 옛날 민수 아닌데 he's turned a different corner라고 할 수 있겠네요.
0: Yeah, he turned a different corner. 다른 길로 가고 있네.
1: 그런 표현입니다. Turn a different corner. 네.
0: Would you care? 넌 신경 쓸까? 제가 이렇게 변했으면 would you care? 뭐 신경도 안 쓸 것 같아.
1: 그쵸.
0: 그래서 너무 아픈 거예요.
1: 네. Would you care? Do you care about the would you care?
0: 그러니까.
1: 신경 뭐 쓰진 않을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느낌 들어요. Right? Would you even care?
0: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지 못했어도 당신은 신경 썼을까요?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I don't understand it for you. It's a breeze. 나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어. 너에겐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 일처럼 보이니까.
1: 네. It's a breeze. 그렇죠. 이 표현.

0: It's a breeze. B-R-E-E-Z-E.
1: Easy peasy.
0: Easy peasy라고 그런 느낌. That's 뭐냐면 right. breeze는요. 이렇게 뭐라고 좀 편안함 그런 바람이잖아요. Right? Yeah. So if something is a breeze, that means something is very easy. Something is very comfortable. 네. 근데 여기서 I don't understand it. For you, it's a breeze. 너한테는 왜 이렇게 이게 쉽지? Like, why are you so comfortable in this situation?
1: 예를 들면 우리 헤어지는데 당신 네. 너무 멀쩡해. 나는 이렇게 아픈데.
0: It cuts like a knife for me. 난 칼 베인 것 같이 아픈데, 고통스러운데 당신은 그냥 너무 그냥 시원한 바람 느끼는 것처럼 너무 편하다. It's a breeze for you.
1: I don't understand it.
0: 진짜. 갑자기 화나네.
1: 그러니까요. Little by little, you brought me to my knees. 조금씩 조금씩 너는 나를 무릎을 꿇게 만들어. Don't you care? 넌 아무렇지도 않아?
0: If something brings you to your knees, 자 무릎 꿇게 되잖아. 에이, 무릎 꿇다? 무릎을 꿇게 꿇다. 예. 무릎을 꿇다가 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bring me to my knees. 뭐가 진짜 난 이거를 절대로 못 이기고, right?
1: Yeah.
0: If it's that situation, if you can never win, if something is not going your way and you know it. That brings you to your knees. 나는 yeah. 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
1: 그렇죠.
0: 네.
1: No, I've never come close in all of these years. Mm-hmm. You are the only one to stop my tears.
0: Uh-huh.
1: 아니, 난 이 모든 세월 동안 이렇게 가까이 다가온 사람은 처음이야.
0: Mm-hmm.
1: 내 눈물로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도 너뿐이야.
0: 네.
1: I'm so scared of this love. 난 이 사랑이 너무 두려워.
0: 아, 좀 이제 느낌이 온다.
1: Mm-hmm.
0: I'm so scared of this love. Because George Michael한테는 이런 mm-hmm. 사랑은 처음이니까.
1: Yeah.
0: 그쵸? 그렇구나. Continue, please.
1: And if all that there is this fear of being used, I should go back to being lonely and confused.
0: 오.
1: 난 그리고 만약 내가 느끼는 게 사랑받는 게 아니라 이용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뿐이라면 차라리 다시 외롭고 혼란스러웠던 그때로 돌아가는 게 나을 것 같다.
0: 오.
1: If I could, I would, I swear. 그럴 수 있다면 정말 그렇게 할 텐데.
0: It's 잠깐만.
2: So sad.
0: 슬프기도 한데요. 근데 저도 살짝 confused 했거든요. 우리 부장님도 도대체 어떤 사랑입니까? 저런 사랑은?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랑... George Michael가 제가 볼 때 Now I might be misinterpreting. 제가 이해한 거예요. My understanding is George Michael, he's looking at this person. Like, I want to love this person. I want to fall in love with this person. But the love that I've experienced, you know, was a bit tough, was a bit difficult. 근데 The love that this person is showing me, like you said, so breezy.
1: Yeah.
0: 이 사람한테는 사랑이 너무 그냥 breezy하고 너무 쉽고 너무 편하고 진짜 그리고 이 사람만 내 눈물을 그치게 할 수 있다.
1: 내가 너무 사랑하고
0: 네.
1: 그 사람은 나 괜찮아 하는 것 같아.
0: 맞아요. 그리고 근데 George Michael가 조금 조심스러워요. He's very careful right now because he has this fear that he's being used.
1: Mm-hmm.
0: 너무 그냥 편하게 하니까 like is this person toying with me? 네, 진짜 내가 장난감처럼 보인까?
1: 내가 너무 다칠 것 같아.
0: 조심스러워요.
1: 너무 조심. 나 너무 무서워해.
0: 네.
1: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나 지금 망가질 텐데.
0: 이런 내용이구나.
1: It's I like you too much.
0: 네.
1: 그래서 이렇게 할 바에 그냥 혼란스럽게 혼자 외롭게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0: Oh, so this is a different corner by right. George Michael. 근데 George Michael 있잖아요. 이런 노래, I don't know why it's so, like, I guess it's his style, maybe just the theme that he sings. You know, it's kind of very reminiscent of, like, 그 Last Christmas.
1: Mm-hmm.
0: I gave you my heart, but the next day you gave it away. 그쵸?
1: Yeah.
0: This year, to save me from tears, I'm going to give it to somebody special. When I'm going to be careful this time, right? 여기서도 똑같은 내용 나오네요.
1: It's rough.
0: 네.
1: It's rough.
0: 부장님, 이런 사랑입니다. 아까 궁금했는데, 네, 이런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So, George Michael's A Different Corner. 이제 가사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근데 알고 보면 엄청 해피한 노래 아니에요. 난 이 노래 안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요. 내용은 이런데.
1: It's very beautiful but very sad.
0: Oh, okay. So obviously with content like this, with a story like this, it has to take a sad tone.
1: Yeah.
0: So 여러분, we checked out the lyrics. Now we're going to check out the vibe.

0: world. BEFM, Busan Yongo Bangsam.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Time for the Water Activities Safety Quiz Show with me, Mike.
6: And me, Jesse.
5: Now, here is the question. On safely enjoying water activities, listen carefully and guess the right answer.
6: Okay.
5: From the following water safety measures, guess which one is correct. Number one, always warm up before swimming or going in the water. Number two, enter the water slowly and wear a life jacket. Number three, never go beyond the designated swimming area. Number four, call 119 or a lifeguard on duty if you witness drowning.
7: 뭐지? 1번도 맞고 2번도 맞는 것 같은데.
5: Time is running out.
6: The answer is all of the above.
5: That is correct. All of these options are important in order to safely enjoy water activities.
6: If you keep them in mind, you're bound to have a great and safe summer.
5: Stay with BEFM this summer for a responsible beach season.
8: The time is now 7 o'clock.
9: English with
10: 부산 아지매.
9: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10: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됐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9: 오이소 보이소
10: 영어 하이소.
11: Honey, how's the hotel room? Do you like it?
10: 어머, 자기야, 이 방 너무 좋다. 침대도 좋고 방도 깨끗하고. 어, 역시 5성급 호텔은 다르네. 맨날 여기서 살고 싶다.
11: Great. Why don't you check the bathroom over there first, and then look around the whole room, okay?
10: 그래.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봐봐, 욕실이 운동장만 하다. 너무 좋다. Honey, wonderful.
11: Seeing you happy makes me happy. Enjoy every moment of this trip.
10: 그런데 자기야, 저 세면대 좀 봐봐. 물이 계속 떨어지노. 한번 봐봐.
11: Oh, the sink is leaking. I'll take another look around. Could you call the front desk?
10: 내가? 알겠다. 뭐, 내가 요새 영어 공부도 좀 많이 했으니까 한번 해볼게. 나도 영어 좀 한다, 아이가.
11: Hello, what can I do for you?
10: Hello, my room, sink, now free talking.
11: Wait, what did you say? How can the sink talk?
10: Yes. Sink free talking, water talking. 잠깐만. Free talking은 뭐 이야기하는 거고. 아, 그 물 샌다가 뭐더라? 생각이 안 나네. Water tuk tuk. You know, water. 1, 2, 3, tuk tuk.
11: Oh no. Oh, you mean.

0: The sink is leaking, right?
1: 아, 맞다. 왜 중요한 상황이 맨날 진짜 생각이 안 나노? Yes, yes. Check, please. 아, 공부 좀 더 해야 되겠다.

0: Puddle is leaking. 병에서 물이 샙니다. The roof is leaking. 지붕에서 물이 샙니다. 라고 표현 가능합니다.
1: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세면대에 물이 샙니다. The sink is leaking.
0: The sink is leaking.
1: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See you tomorrow. All
2: Star English time. Let's tune in.
3: 맞다 맞다. All Star.
2: 아, 이피큐 신청해야지. 아, 이노잡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보자 어디 보자.
3: 어, 이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2: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3: 아, 그래 맞아. 올스타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이노잡 하고 내가 이피큐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4: 와우!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올스타.

0: All-Star Theater presents.
1: That's right. Time for another episode of All-Star Theater Presents. We have Haeyeon joining us here in the studio once again.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여러분.
1: Hi, how are you?
2: I'm good. I'm loving this cooler weather.
1: 네.
2: 살 것 같아요. 네.
1: 살 것 같고.
2: But like, who knows when the heat's going to come back.
1: Yeah, I keep hearing, I don't know if it's the BFM weather forecast or some other forecast, but they're saying like another, like, you know, stint of like hot weather, hot, humid weather.
2: Yeah, it's too soon for it to go away completely.
1: Why not?
2: 추가 오긴 했지만 알잖아요, 그죠? 예, 뭔가
1: if you know, if I could speak to the weather gods, I think summer has overstayed its welcome. 네, overstay your welcome. 이것도 표현이 그거잖아요. 진짜 눈치 없이 그냥 계속
2: 손님들이
1: 막 계속 막 있고.
2: 저 이런 경우 진짜 많아요. Sometimes I invite friends and they won't go home.
1: 어. Ah, okay, because I was thinking, I thought you were saying, like, you're the one who won't go home.
2: No, I like a good Irish goodbye. 저는 약간 introvert라서, 네. I라서 누구 집에 가서도 그냥 잠깐 있다가 그냥 인사도 안 하거든요.
1: 네.
2: But yeah, it's 곤란할 때 있어요. When a guest overstays their welcome.
1: Yeah, that's what summer is for me.
2: 그럼 이제 여름한테 우리가 좀 눈치를 줘야죠. 아,
1: 맞아요.
2: 시간이 좀 됐는데.
1: 근데 I know calendar-wise, it's still like, you know, mid-August.
2: Yeah.
1: It's still hot in September. I know, but 그만큼 빨리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Okay, 딱 불만 여기까지만. Okay. Complaining 여기까지.
2: Yeah. 또 네, 오늘 또 준비한
1: 네.
2: 또 올스타 극장의 작품이 저는 이 여름 롬컴 하면 또 딱 떠오르는 작품이거든요.
1: 네.
2: Yeah, 바로 커피 프린스 1호점입니다.
1: 와, 우리 이거 안 했어요?
2: 안 했었어요. 네.
1: I'm surprised.
2: Right, me too. Yeah. 네. So Coffee Prince, I mean, ooh, this takes me back. This is from 2007.
1: Mm-hmm.
2: So, yeah, some of our listeners probably 우리 부스타 여러분 잘 이게 뭔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1: 없어요. 걱정해요. 다 알아요.
2: Yeah.
1: 다 알잖아요. 솔직히 be honest.
2: It's an oldie but a goodie. 그 아주 여름과 어울리는 로코 청춘 드라마고요. So it was a really great cast. 윤은혜, 공유, 또 이선균 배우, 최정환 배우. It was a story about this young person, 고은찬.
1: 네.
2: 고은찬이라는 캐릭터가 이제 생계를 위해서 좀 남자로 오해를 받고 살아가다가 커피 프린스라는 이제 남자 직원만 뽑는 카페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막
1: 맞아요.
2: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1: And there's the actual like cafe that like they're running it as
2: yes.
1: like the Coffee Prince Cafe, right?
2: They filmed this in the Sinchon area in Seoul at that time and then they actually yes, they ran an actual cafe after they wrapped production.
1: 맞아요.
2: 그래서 이게 근데 그 이 스토리에 나오는 그 이제 약간 성별을 숨기거나 바꾸는 그 설정 있잖아요. So disguising the character's gender to

0: create romantic confusion,
1: yeah.
0: to say the least.
1: Yeah.
0: 이게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그 이야기 장치입니다.
2: Oh, really?
0: Because think about Shakespeare's Twelfth Night. 12야.
1: 네.
0: Also, as you like, 뜻대로 하세요.
1: Mm-hmm.
0: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주 수백 년 된 어떤 로코의 어떤 그 공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1: 네.
0: 우리 한국 사극들이 또 이런 그 장치를 많이 사용하기도 해요.
2: I see. So, a woman disguised as a man disguised as a woman.
0: Or being mistaken as another gender.
1: 아, 맞네요.
0: 네. 그 당시에는 좀 약간 파격적인 설정과 또 the romance was very like natural. The actors had great chemistry. So
1: 네.
0: it was a really big smash hit.
1: Mm-hmm.
0: Also, I love the soundtrack of this show.
2: Oh. 멀리서 멀리서 멀리서
0: Look at the posters that our PD님's created.
1: 어, 맞아요. 이것도 오, 오늘도 진짜 했네요.
0: Oh, yeah, there's so many of us.
2: There's two of me, there's two of you.
0: Nice.
2: Why does it work so well, though?
0: It does. It does.
1: 어, 너무, 너무 어울립니다.
0: I would watch this show. 저 지금 이 캐릭터들 그대로 이 드라마 저 시청할 용이 있어요.
1: 맞아요. 어, 너무, 너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0: What do you guys think?
1: 진짜. Are we printing our posters yet? 진짜 이런 포스터들.
0: All-Star Theater
1: 인쇄해서
0: 우리 캘린더 만들어야 돼요.
1: 맞아요, 진짜.
0: Yeah.
1: 진짜 아마 we could make it like we could have like a different calendar like per year. We could have probably you know 12 different posters.
0: 근데 아마 저랑 민수 씨만 집에 가져가고 아무도 안 가져갈
1: 걸요. I like it.
0: 걸걸.
1: I like yeah. it. 팔릴 겁니다.
0: 좋습니다. 이 아주 풋풋한 청춘 감성의 romantic comedy coming of age story, Coffee Prince.
1: 네.
0: Let's see what we're going to cook up today.
1: 아, 여러분. Enjoy our rendition of some scenes from Coffee Prince. Stop cue!
0: Action! 영업을 마치고 가게 청소 중인 커피 프린스 1호점의 프린스들.
1: 야! 거기! 뭐, 구석구석 좀 다 닦아! Make sure you get all the corners, okay? Clean the break room, too. 휴게실도 좀 청소하고, 어? And tomorrow morning, hose down the parasols when you come in. 아침에 출근하면 파라솔에 물 뿌려서 청소해. 먼지 뿌옇더라.
0: Eun-chan is getting annoyed because Han-gyeol is just sitting there ordering everyone around. She walks over to him. Oh,
1: 왜? 하기 싫어? What? You don't want to do it?
0: 아니요. 근데 아, 사장님 때문에 하기 싫어지려고 해요. You're making me not want to. 아, 요즘 저한테 왜 그러세요? What's been with you lately? 불만 있으면 말로 하세요. 그냥.
1: Eun-chan blows her bangs out of her face.
0: 아이씨.
1: Yeah. Hey, stop doing that. 너 그거 하지 마.
0: 아니 이제 내 버릇까지 트집 잡고. Now you're even picking on my habits.
1: She continues to blow her bangs. Han-gyeol grabs Eun-chan by the hand and pulls her towards a quiet corner upstairs.
0: 아, 왜 이래요?
1: 고은찬. 진짜. 한 번만 안아보자. Let me hug you. Just this once. 아, 내가 너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 아, 그러니까 딱 한 번만 안아보자. 아, 그럼 해결이 다 날 것 같아. I feel like if I hug you just this once, I'll finally figure this out. 와락 은찬을 껴안은 한결. He pulls 은찬 into a tight hug. 아이고, 뭐 그거 뭐 별것도 아니네. See, it's nothing. No big deal. Okay, 수고했어. Good work. 가자, let's go.
0: Oh, but clearly, it wasn't nothing. Both of their hearts are pounding. 여자라는 사실을 들킨 뒤 한결을 만나기 위해 그의 집 앞에서 기다리는 은찬. 할 말 있어요. I need to talk to you.
1: 비켜.
0: Please, just hear me out. I never meant to lie to you. 처음부터 속일 생각은 아니었어요. I was desperate. 너무 막막해서. At first, I did it because I needed the money.
1: 은찬아, I won't get mad. Just tell me the truth. You didn't lie to me, right?
0: 나는 그냥 커피 프린세스에서 일하는 게 너무 좋고 계속 일하고 싶은데 여자라고 말하면 그냥 나가라고 할까봐. I was scared that if I told you I was a woman, you'd make me leave. 그래서 말 못했어요.
1: No matter what the reason is, you don't get to lie to me like that.

0: Scene.
1: 네. Our rendition of scenes from Coffee Prince. 네.
0: 아, 이게요. 약간 이 남매 케미인 두 사람이 이렇게 로맨스 하기엔 정말 힘드네요.
1: 어, 근데 혜연 씨 너무 이 고운찬 like you honing in on the characters 뭐냐면 because she's like really like a kid almost.
0: She is.
1: 진짜 이렇게 어린 아이 같이 이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이 캐릭터가.
0: Her performance on that show. 네. 그 역할을 정말 그냥 그냥 그 윤은혜 배우가 그냥 고은찬 그 캐릭터 자체가 됐던 것 같아요.
1: 네, 네. 맞아요. We have messages coming in. 우리 다은님 방금 노래 좀 당황스럽네요. 무슨 귀신 소리인 줄.
0: 아 진짜요? 네. 근데 저도 약간 생각했던 게 I chose the background music for the scene before. 네. 약간 이 약간 그 인디 감성 로맨틱 코미디가
1: 아,
0: 살짝
1: 맞아요.
0: 약간 그 주말 연속극 느낌이 나긴 했는데 근데 나이가 들었으니까.
1: 근데 죄송한데 캐릭터들이. I don't think you know the music choice was top notch.
0: Yeah.
1: 괜찮은데 아까 우리

0: 시작하기 전에 그 OST 살짝 말했을 때 저 그 화분 노래를 했잖아요. 멀리서 멀리서 멀리서 그게 조금 I think it creeped out some of our listeners.
1: 저도 그때 그냥 그 순간 그냥 확 넘어갔던 기억이 나요.
0: 네. 우리 너구리님도 와 심장 소리 진짜 같아요 라고 하네요.
1: Can you do that again? 야 이런 거 너무 잘해. 제이드 좀비.
0: 아 근데 우리 두둥님도 아 비켜. 아 너무 시크해. 근데 진지하니까 뭐가 느끼하다라고 하긴 하는데.
1: So 민수's what's the word I'm looking for? 네. Rendition 네. of this character was very 아니요. cold.
0: 맞아요. 좀 very, 그렇잖아요. Yeah. 좀 귀찮아하고 yeah. 하는데. Right, but he's like you know, cause he's like super rich.
1: Yeah, yeah. I like this. 약간 민수가 점점 이제 많은 역할을 맡으면서 맞아. 조금씩 이제 different flavor, different 네. color를 주는 게 보입니다.
0: 맞아요. 우리 청취자분들 좀 걱정했는데, 아 설마 민수가 공유는 아니죠?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1: 민유였습니다.
0: Yeah. I hope you enjoyed it.
1: Yes.
0: 자, English we can learn from these scenes.
1: 좋습니다. 그 막 잔소리하는 대사가 나오잖아요. 구석구석 닦아. Make sure you get all the corners. 이런 대사가 나왔는데요.
0: 네.
1: 구석구석 샅샅이 할 때 저 이 표현 너무 좋아합니다. Every nook and cranny.
0: Every nook and cranny.
1: Yeah. Nook, N-O-O-K인데요. Nook는 뭐죠? 이제
0: Isn't nook like this, like, you know, this, what kind of space it is in like
1: 맞아요.
0: a house?
1: 뭔가 이렇게 방이나 공간에 좀 작고 구석진 거. 아늑한. So, you know, when I'm trying to find a table at a cafe, I love a cozy little nook. 저는 항상 이렇게 좀 포근하고 좀 아늑한 장소를 좀 항상 좋아합니다.
0: 네, so 그래서, that's nook. Yeah. Cranny는 뭐죠?
1: Granny 아니고요. 네. C-R-A-N-N-Y. Cranny는 아주 작은 틈이나 갈라진 곳.
0: 아.
1: So either a small crack on a wall.
0: Yeah.
1: or a rock or a tree.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정말 이렇게 하나도 빠짐없이 구석구석이란 뜻.
0: 네.
1: Every nook and cranny.
0: Mm-hmm.
1: So for example, we cleaned every nook and cranny of the house. 집안 구석구석 청소했어요. Or I know every nook and cranny of this neighborhood.
0: 아,
1: 난 이 동네 진짜 속속들이 다 알고 있어요.
0: 그래서 nook and cranny. Every nook and cranny.
1: Yeah. So also we could say every inch of somewhere.
0: 맞아요.
1: 비슷한 표현.
0: 네. Yeah. 한국에서는 every centimeter of somewhere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That's true.
0: 농담이고요. 좋아요. So every nook and cranny 첫 번째 표현이 있습니다. 두 번째 표현은 어떻게 됩니까?
1: 네. 내가 버릇까지 트집 잡고 그런 대사 나왔죠.
0: 아, 네.
1: So we could say, oh, you're even picking on my habits.
0: 네.
1: To pick, 일단은 when I pick someone, pick me, 그럼 이제 뭐 선택하다,
0: 고르다,
1: 골라줘 이런 뜻이잖아요. 네. But the pick 뒤에 on이라는 전치사가 붙으면요, when
0: 네.
1: you pick on someone, 누군가를 좀 괴롭히다라는 뜻도 되고요.
0: 맞아요.
1: 요만한 사소한 거 가지고 트집 잡는 거를 pick on something.
0: 맞아요.
1: Yeah. So I could say, oh, stop picking on me.
0: Yeah.
1: 아, 그만 좀 트집 잡아. Yeah.
0: My wife always picks on. Me sometimes whenever I head out.
1: Yeah.
0: 근데 she means well, obviously.
1: She has a point, probably.
0: And then 진짜 when I arrive here, oh, that's what she was picking on. I had like a nose hair sticking out of my nostril.
1: Oh,
0: 네.
1: I see. Yeah.
0: 저를 챙겨주려고 몰랐네요.
1: Always listen to 네. your wife, Minsu. Yeah. 또 이제 pick 뒤에 at라는 전치사가 붙으면 또 좀 달라집니다.
0: 네.
1: You know, like sometimes I pick at my skin.
0: Oh.
1: Like when I have a 딱지가
0: scab, right?
1: Scab 있으면 네. 이렇게. 손으로 좀 이렇게 피부 뜯을 때도 pick at your skin or when I drink a beverage I pick at the label on the bottle
0: 좀 이렇게 떼는 거잖아요. Like you're scratching it off.
1: 안지작거리면서 조금씩 뜯는 것도 pick
0: 네.
1: at. And what if you pick at your food?
0: 맞아요. 그냥
1: Do you pick at your food?
0: I mean, it's like sometimes but then I've you know been in trouble by my parents even by my teachers at school whenever I do that. 뭐예요, 그죠?
1: 그냥 이렇게 막 좀 맛있게 안 먹고 좀 이렇게 이것저것 깨작깨작 골라서 먹는 거를
0: 그냥 포크에 찍고 이렇게 장난치는
1: yeah,
0: 거죠 음식 갖고.
1: Yeah. So we don't want to pick at our food.
0: 네.
1: 네 또 nitpick라는 표현도 있어요.
0: Nitpick.
1: 이것도 비슷해요. 그냥 사소한 부분까지 꼬투리 잡는 거를 nitpick. So he nitpicks everything I do. 내가 하는 건 다 사사건건 트집 잡아요.
0: 맞아요.
1: Yeah.
0: 네.
1: Let's try not to do that.
0: 맞아요. Right? 우리 유저님 pick on 민수라고 하는데 일단 너무 일단 잘 썼습니다. Right?
1: Yeah.
0: That's how you use on pick on. 네.
1: I mean, our pustas kind of do that to you. They do pick on you, but with love.
0: 네. Yeah. 그냥 you know because you care about me.
1: Yeah.
0: 그렇게 하는 걸로
1: 맞습니다.
0: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네. All right, Ham. Thank you so much. Another fun episode of All Star Theater Presents in the Books.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1: All right. Take care, everyone.
0: Time for a quick song break. Bye, Tom.

0: 뾰로롱 문제 중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반갑습니다. 웰컴.
0: 네, 오늘은 어떻게 보면요 날씨 요정이 잠시 쉬었잖아요.
1: 네.
0: 네, 날씨 요정이 좀 뭔가 전달해 달라고 했는데
1: 왜요?
0: 이제 또 비가 좀 올 것 같다고.
1: 아, 진짜요?
0: 네. 근데 항상 그 타이밍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어제 날씨 요정이 얘기한 것처럼 저녁에 슬슬 좀 오는 느낌이라고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1: 아니 부장님, 어제 날씨 요정이 비 관련된 무슨 정보 있었어요?
0: 했어요.
1: 난 하나도 안 들었는데.
0: 어제 있었습니다. 네, 어제 비 소식 전달 드렸는데 지금 humidity 갑자기 확 올랐거든요.
1: 네.
0: 그리고 하늘도 먹구름이 좀 많이 끼고 있어가지고
1: 네.
0: 지금 퇴근하고 계신 분들은 빠르게 집에 들어가시고 좀 늦게 퇴근하실 것 같다. 상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1: 알아서 해, 단디 하세요라고 그 말이잖아요. Right?
0: 예. 맞아요. 각자 도생해.
1: 네.
0: 그리고 이제 오늘의 1등은요 누굴 것 같아요?
1: If it's 낙지언니님, 네. That means they only have one more. 또 선물 주나요? 다시 five in a row 또 하면?
0: 당연히 드리죠.
1: Oh really? 네.
0: 선물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건
1: 근데
0: 모릅니다.
1: I feel like 우리 완전 cutthroat 하잖아요. 여기 All Star English 누가 좀 이게 blocking 했을 것 같아요.
0: 네.
1: I feel like somebody else today.
0: 맞아요.
1: 혹시 is it Benny님?
0: 아 아니에요.
1: 아니에요.
0: 닥터수님이 1등 하셨습니다. 와 근데요 낙지연이님.

0: 오늘 3등 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고수님이 2등 하셨는데 네. 우리 낙지연이 님이 아 내일까지 1등 하면 통신사 공개하려고 했는데 라고 말씀을
1: 아 oh, man I wanted to know
0: 그게 어떤 통신사인지 꼭 궁금하긴 하네요.
1: 진짜 너무 빨리 들어와서 I was 네. really curious what the internet 통신사가요. 네. 일단 저는 그 인터넷을 말하거든. 인터넷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0: 그쵸.
1: Right? I really want to know what your like tele internet provider
0: uh-huh.
1: 그 was. Okay?
0: 그러니까요. 아 다음에 좀 아깝다. 기약을 해보고 네. 들어보도록 하고요.
1: 네.
0: 그리고 그 우리 유서님께서요. 그런 예보는 나도 하겠음. 그냥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사실. 저는 문자 요정이어서
1: 네.
0: 날씨 요정만큼 잘하질 못해요. 그분은 좀 레벨이 다르잖아요. 거의 뭐 저도 항상 많이 보고 배웁니다.
1: 그쵸. 일단 다행입니다. 배워서 다행입니다.
0: 네.
1: 네.
0: 그리고 이제 1부에서 좋아요 혹시 누르셨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리프레쉬를 한번 해봤거든요.
1: Yes.
0: 오, 여러분들도 한번 리프레쉬 해보시겠습니까?
1: Okay. 네, 제가 How many?
0: 18개.
1: 오, oh. oh, 19 on my page.
0: 19.
1: 네.
0: 네. 저도 리프레시 하니까 19가 되었네요.
1: Too low.
0: 뒤에 어떻게 될지 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1: 네.
0: 그리고 또 새로 오신 분이랑 오랜만에 오신 분이 계세요. 엘리아나님, 앙키통키님, 그리고 TV님 이렇게 세 분이 오셨는데
1: 아이고, 누가 오랜만에 왔어요?
0: 누구일 것 같아요?
1: 좀 혼내게 누가 오랜만에 왔어요?
0: 자 여기 세 개 선택지가 있어요.
1: 네.
0: 엘리아나님, 앙키통키님, 네. 그리고 TV님.
1: I mean they all sound so familiar, 네. but so new at the same time.
0: 이 중에서 한 분만이 오랜만이에요.
1: TV님?
0: 아니요.
1: 아니에요?
0: 제 근데요.
1: 아, 엘리아나님?
0: 네.
1: What? What is that? What are you doing?
0: 사실 저도 좀 확실치 않습니다.
1: 아, 진짜 정말 제대로 모르고 일단 엘리아나님 and 앙키통키님 welcome to our show.
0: Welcome.
1: 네. 오늘부터 저랑 1일이 됐습니다.
0: 네.
1: 네.
0: 근데 또 안 계세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자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네. 오늘 디즈니는 안 할 거잖아요.
0: 아, 하면 좋겠는데요.
1: 네, 여러분 원해요? 원해요, 디즈니?
0: 근데 어차피 준비를 안 했어요. 네.
1: All right. Well, 문자오정, thank you so much for 뭐 그렇게 뭐 할 일도 많이 없었는데. 네. For the hard work that you do. 많이 합니다, 이분. I'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okay?
0: Bye-bye.
1: 그냥 가요라.

0: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1: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0: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1: 이 곡이 무슨 곡이죠?
0: 아, 소고기입니다.
2: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0: more Rinks of the World. BEFM, Busan, your Bunza.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6: These are the guidelines for fire safety in multi-use facilities and apartments. First, facility managers should regularly inspect fire safety equipment. In the event of a fire, immediately report it and make announcements, prioritizing evacuation of vulnerable groups such as children and the elderly.

0: the time is now 11:13, which means it's time for the interview. On September 20th, 2026 Seven Bridges Tour Riding in Busan, which is the country's only event where participants ride across urban sea bridges on bicycles, takes place. How exciting! This year's edition features a unified 77-kilometer course starting from Gwanghwandaegyo, connecting four sea bridges, two underpasses, and one tunnel. So today we speak with Mr. Kim Jong-sik here in the studio, head of the sports promotion team and the Sports for All division at Busan Metropolitan City. We're going to discuss what this has in store, and from the revamped course and the highlights to the potential of shaping Busan's landmarks into global sports tourism offering. 네, 9월 20일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심 속 해안 교량을 자전거로 달리는 2026 세븐브릿지 투어 라이딩 인 부산이 열리는데요. 오늘도 인터뷰에선 김종식 부산광역시 생활체육과 생활체육진흥팀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네. 부산시 생활체육과 생활체육진흥팀장 김종식입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0: 네, 반갑습니다. Well, it's a pleasure to have you in the studio today. Could you please introduce the 2026 Seven Bridges Tour Riding in Busan, the nation's only event where participants can actually ride across urban sea bridges on a bicycle? 먼저 2026 Seven Bridges Tour Riding in Busan이 어떤 행사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1: 예, 세븐 브릿지 투어는 부산을 대표하는 네 개의 해상 교량과 두 개의 지하차도, 한 개의 터널을 순환코스로 연결해 자전거로 달리는 전국에서 유일한 비경쟁형 대규모 자전거 투어 행사입니다.
0: 네.
1: 평소에는 자동차로만 지나던 광안대교나 부상대교 같은 부산의 아름다운 해상교량을 자전거로 직접 달려보자는 데서 출발한 행사입니다. 부산의 해변경관을 자전거를 타고 직접 만끽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부산의 바다와 도시 풍경을 가장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행사인 것 같은데요. 제리님께서는 메시지로 부산항대교도 자전거로 가나요? 라고 보내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Yes, definitely. So you can go through all of those bridges. He introduces the Seven Bridges Tour as the nation's only large-scale non-competitive cycling event that loops through Busan iconic landmarks, linking four sea bridges, as we mentioned, two underpasses, and one tunnel into a single cycling route. He explains that the event originated from the exciting idea of riding bicycles across scenic sea bridges like Gwanghwandaegyo and Busan Harbor Bridge, which are normally restricted to motor vehicles. He highlights that the event's greatest appeal lies in giving participants the rare opportunity to personally experience Busan's breathtaking coastal views directly from their bicycles. Now, this year's event takes place on September 20th. So what kinds of programs have been prepared for participants and attendees? 네, 올해 행사는 9월 20일에 열립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1: 예, 그 본 행사인 사이클 투어와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부대 행사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이클 투어는 국내외 참가자 4,000명이 오전 6시 30분부터 약 4시간 동안 백스코에서 출발해 부산의 바다와 도심을 잇는 77km 코스를 달린 후 다시 백스코로 돌아오게 됩니다. 특히 올해는 국내 참가자뿐만 아니라 해외 라이더들도 부산에 찾아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외국인 전용 상품도 마련하여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로 한 단계 발전시켜 준비했습니다. 사이클 투어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부대 행사도 마련했습니다. 광안대교 보행 개방을 비롯해 용호 별빛공원 일원에서 어린이 자전거 프로그램과 안전교실 등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0: 도시 전체가 축제 무대가 되는 느낌인데요. 네. So he outlines that the event is divided into the main cycling.

0: welcome tour and site activities for the general public. He shares that starting at 6:30 a.m. from Mexico, 4,000 domestic and international participants will complete a 77-kilometer loop over 4 hours across Busan's coastline and urban center before returning to Mexico. To elevate the tour into an international sports gathering, special packages actually designed for overseas riders have been introduced. Additionally, he highlights family-friendly side events, including opening Gwanghwandaegyo to pedestrians and also hosting children's cycling programs and safety workshops around Yongho Starlight Park. So I think there is something for everyone here. And the main cycling tour will run as a single 77-kilometer route known as a Chilchil course. So how does this year's setup differ from last year's event? 네, 본 행사인 사이클 투어는 77km를 달리는 77 코스 단일 코스로 진행되는데요. 작년과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1: 예, 지난해에는 77km와 33km 두 가지 코스로 운영했습니다. 올해는 참가자들이 부산의 주요 해상 교량을 보다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77km, 77 코스 단일 코스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0: 네.
1: 코스를 달리다 보면 부산의 대표적인 해상교량과 도시 경관을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찔한 높이로 유명한 부산항대교의 회전 램프 구간이 포함되어 있어서 많은 참가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고 타임어택 구간과 참가자 보급소를 운영하여 참가자들에게 재미와 충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0: 네.
1: 사이클 투어 완주 후에 피니스 라인 음역 음원 퍼포먼스, 완주 메달 각인, 기록 체크 포토존, 다양한 지역 먹거리 제공 등 참가자들이 편히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0: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보시고 있는 건 작년
1: 예,
0: 사진인가요?
1: 작년 사진입니다.
0: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요. 와우, so there are a lot of people. 저게 지금 부산항대교의 예, 회전 램프 맞죠? 팀장님 저 보기만 해도 손에 땀이 나는데 혹시 저기를 저는 운전을 해서 올라갈 때도 예. 땀이 나거든요. 혹시 자전거로 올라가 보셨을까요?
1: 저는 뭐 경험이 없습니다.
0: 생각만 해도 도전입니다. 네. Wow. So he explains that while last year offers both 77-kilometer and 33-kilometer options, this year operates solely as a 77-kilometer Chilchil course, so riders can experience Busan's major sea bridges more fully. He highlights that the route features Busan's coastal skyline, including the thrilling spiral ramp on Busan Harbor Bridge, which we showed you the pictures of, alongside dedicated time attack sections and pit stop supply stations for rest and entertainment. He also notes that after crossing the finish line at Bexco, participants can enjoy post-race activities, including music performances, custom metal engraving, photo zones, and local food offerings. So we have some messages coming in. We have RKX님 saying wow 라고 보내주셨고요. Also Kevin님 saying I'm down. I'm definitely interested in participating. 저도 꼭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We also have 늘비님 세븐브릿지도 너무 기대됩니다. 광안대교 라고 보내주셨어요. Lots of people very excited for this. Yeah, if I was a cyclist, I would definitely be there. We have Mr. Kim Jong-sik here in the studio, head of the sports promotion team in the sports for all division at Busan Metropolitan City, and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And some listeners might be thinking, like Kevin, I want to give this a try myself, so could you provide detailed guidance on the participant eligibility and how to apply? 이야기를 들으면서 직접 도전해보고 싶다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참가 자격과 또 이 신청할 수 있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안내 부탁드릴게요.
1: 예, 참가 자격은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77km의 장거리 코스를 안전하게 완주해야 하기 때문에 평균 시속 25km 이상으로 주행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전을 위해 전기 자전거 및 브레이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전거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0: 네.
1: 참가 신청은 공식 예매처인 인터파크를 통해 티켓을 구매하면 되고요. 국내 전기 티켓 판매는 마감된 상태입니다. 다만 잔여 취소 티켓 판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매 일정과 방법은 공식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0: 네.
1: 또한 해외 참가자를 위한 외국인 전용 상품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KK데이와 글룩 등 국내외 OTA와 인바운드 여행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기회인 만큼 해외 라이더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0: 네, 거리가 만만하진 않지만 충분히 준비해서 도전한다면 부산을 정말 가장 특별하게 만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So he notes that anyone age 19 or older can participate provided that they are capable of maintaining an average speed of at least 25 kilometers per hour to safely complete the 77 kilometer distance. For safety reasons, electric bicycles and fixed gear bikes without brakes are strictly prohibited. He shares that registration is handled through the official ticket outlet, while domestic regular tickets are currently sold out. He mentions that sales for remaining and canceled tickets are being prepared, with details scheduled schedules to be announced on the official website. Also, he highlights that dedicated packages for international participants remain open for booking via online travel agencies as well as inbound travel agencies, encouraging overseas riders to join this unique opportunity. Well, as participants join the 2026 Seven Bridges Tour, riding in Busan, is there a specific section or view you would particularly recommend that they take in with their own eyes? 2026 Seven Bridges Tour, riding in Busan을 함께하면서 이 장면만큼은 꼭 눈에 담았으면 좋겠다고 추천하고 싶은 구간은 어디일까요?
1: 먼저 광안대교 구간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지난해 참가자들이 동이 트는 해운대 마린시티를 배경으로 광안대교 장판에 직결하여 청명한 가을 하늘을 만끽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행사 시작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구간이 영도 회전램프부터 부산항대교입니다.
0: 네.
1: 지난해 참가자들이 가장 열광하고 즐겼던 구간입니다. 영도 회전램프의 아찔한 높이 회전램프를 경험하고 나서 부산항대교 위에서 바라본 부산항의 경관은 더 넓은 바다와 거대한 선박, 항만시설 등이 도시의 항공간에 어우러져 참가자들의 특별한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0: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향해서 이게 달리는 게 또 좋지만 잠시 속도를 늦추고 또 부산만의 풍경을 마음에 담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So you can see actually the video of the participants and riding, and this is going on September 20th. I believe this video and the clips are from last year, but definitely you can see the background and just beautiful Busan indeed. Now, he emphasizes that the Seven Bridges Tour offers an exclusive riding adventure that can only be experienced here in Busan. He notes that while neighboring regions with active cycling cultures like Japan or Taiwan host many, many different things, he mentioned that Gwangandaegyo section is the first, recalling how last year's riders gathered on the upper deck of the bridges against a backdrop of Haeundae Marine City at dawn, taking in the crisp autumn sky with excitement as the event began. So he strongly recommends to stretch from the Yeongdo Spiral Ramp, as we mentioned, onto the Busan Harbor Bridge, noting that it was the most thrilling and beloved section for last year's participants. He explains that after experiencing the height of the spiral ramp, riders emerge onto Busan Harbor Bridge to behold just panoramic views of Busan Port, where the vast ocean, giant cargo ships, and the port facilities become together into an unforgettable cityscape. I'm sure it is beautiful to see in person. Well, what unique appeal do you think international riders will experience through the 2026 Seven Bridges Tour riding in Busan? 그럼 올해 해외 라이더들은 2026 Seven Bridges Tour riding in Busan을 통해서 어떤 매력을 느낄 수 있을까요?
1: 예, 해외 라이더들에게 Seven Bridges Tour는 부산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라이딩 여행이 될 것입니다.
0: 네.
1: 실제로 가까운 일본이나 대만 등 자전거 문화가 활성화된 도시들도 도심 외곽 해안을 달리는 사이클 행사는 있어도 세븐 브릿지 투어처럼 도심 속 해안 라인을 즐길 수 있는 사이클 투어 행사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0: 네.
1: 지난해에도 참가자들이 직접 달려본 경험을 SNS나 온라인을 통해 공유하면서 부산에서 이런 라이딩을 할 수 있다니 나도 한번 달려보고 싶다라는 관심으로 이어졌고 해외에서도

0: CNN 취재 등을 통해서 세븐브릿지 투어와 부산의 매력이 소개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외국인 전용 상품을 별도 운영하는 만큼 해외 라이더들이 부산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라이딩을 직접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맞습니다. So he notes that while neighboring regions with active cycling cultures host events along suburban coastlines, it is exceptionally rare to find a cycling tour that navigates directly through an urban coastal skyline. Reflecting on last year's event, he shares how participants' posts on social media generated widespread interest online, with global outlets like CNN featuring the tour's unique appeal. With dedicated packages for overseas participants introduced this year, he warmly invites international riders to experience this one-of-a-kind ride firsthand here in Busan.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you are listening to the interview here with Mr. Kim Jong-sik here in the studio, head of the sports promotion team and the Sports for All division at Busan Metropolitan City. Well, looking at cities around the world, marathons and cycling competitions often become premier tourism attraction in their own right. And how do you see the potential of leveraging Busan's infrastructure to grow the 2026 Seven Bridges Tour riding in Busan into a global sports tourism brand moving forward? 세계 여러 나라 또 도시에선 마라톤이나 사이클 대회가 관광 콘텐츠가 되기도 합니다. 이 세븐브릿지 투어가 앞으로 부산을 대표하는 글로벌 스포츠 관광 콘텐츠로 성장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0: 예, 자전거를 타면서 부산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다른 도시와는 굉장히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지난해가 국내에서 행사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면 올해는 해외 참가자 모집과 해외 홍보를 확대하면서 행사의 국제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이나 대만처럼 자전거 문화가 발달한 인접 도시와의 국제 교류를 확대하고 참가자뿐 아니라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단순히 자전거를 타고 돌아가는 행사에 그치지 않고 세븐브릿지 투어를 계기로 부산에서 며칠간 머물면서 관광하고 부산의 음식과 문화를 경험하는 체류형 스포츠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1: 네.
0: 바다 위를 달리는 축제라는 상징성을 더욱 발전시켜 해양, 관광, 체육이 융합된 부산형 글로벌 스포츠 콘텐츠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So he highlights that experiencing Busan directly while riding a bicycle serves as a distinctive tourism offering that sets the city apart. While last year proved the event's potential domestically, he views this year as the official launch of its international expansion, broadening overseas participant recruitment and global promotion. Moving forward, he plans to expand exchanges with neighboring regions with active cycling cultures and while evolving the tour into a citywide celebration shared with local residents. Rather than a one-day ride, he aims to build it into stayover to sports tourism that encourages participants to remain in our city for several days, enjoying local cuisine and culture. Ultimately, he expresses his commitment to elevating the event's iconic identity as a festival riding on the ocean into a premier Busan-style global sports tourism experience integrating marine, tourism, and athletic sectors as well. Well,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right now?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네. 방송 소감과 함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0: 네, 오늘 방송을 통해 세븐브릿지 투어를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올해는 참가자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도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준비한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네.
0: 오는 9월 20일 부산 곳곳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라이딩 축제를 함께 즐겨주시고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He expresses that it was a meaningful opportunity to introduce the Seven Bridges Tour through today's broadcast. He highlights that this year's event has been prepared as a celebration for both participants and local residents to enjoy together, asking for widespread interest and engagement. He warmly invites everyone to join in and cheer on this special riding festival.

0: Festival taking place across Busan on September 20th. We have Kevin Nim saying, so tempting, right? Sounds like an experience of a lifetime for lots of people, including myself. Absolutely. Where can you get that kind of experience, right? And before we wrap up, I do want to ask you today's text topic question.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와 함께 답하는 질문 드릴게요. 네. 팀장님이 자전거를 타고 부산에서 꼭 한번 달려보고 싶은 길은 어디일까요?
1: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부산시에서 자전거를 달릴 수 있는 코스로는 첫 번째로 다대포에서 출발해요. 을숙도 삼락을 거쳐 대저 맥도 생태공원까지 가는 길이 있습니다.
0: 네.
1: 이 코스는 낙동강을 바라보면서 달릴 수 있고 특히 다대포에서 저녁 낙조를 감상할 수 있어 인기가 많은 코스입니다.
0: 네.
1: 두 번째는 맹지 IC에 있는 뚝길을 타고 김해 대동 수문까지의 코스입니다. 이 코스도 역시 낙동강변을 끼면서 두 귀의 가로수 사이를 달리는 것으로 도로 위를 달리는 것과 차별성이 있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0: 그렇군요. I can just picture it in my head. So he recommends two representative cycling routes in Busan. You know, he's the expert, right? So the first route starts at 다대포, passing through 을숙도 and Samnak Ecological Park, and continues through 대저 and Maekdo Ecological Parks. And he highlights that this path runs along the Nakdong River. It's particularly popular for enjoying the evening sunset at 다대포. The second route he recommends follows the embankment trail starting at Myeongji IC up to the Daedong floodgate in Kimhae. He emphasizes that riding along the tree-lined riverbank offers a uniquely peaceful experience distinct from riding on standard roads. Oh, beautiful. Thank you so much for sharing with us. And this i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Kim Jong-sik here in the studio, head of the sports promotion team in the Sports for All division at Busan Metropolitan City.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김종식 부산광역시 생활체육과 생활체육진흥팀 팀장과 함께했는데요. 팀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Alright.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With that,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자전거 탄 풍경 with 너에게 난 나에게 넌.

0: and Future Technologies through their first joint committee on science and technology. Which fields will be focus of the partnership? 예, 다음 소식 볼게요. 한국과 싱가포르가 과학기술 공동위원회를 열고 미래 핵심 기술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력의 중심 분야는 무엇인가요?
1: 네, 지난 4일 화상으로 열린 제1차 한 싱가포르 과학기술 공동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양국은 지난 3월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중점 협력 분야에 생명공학 분야와 반도체 분야를 선정하고 내년부터 3년간 공동 연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0: I see. So this comes from the first Korea-Singapore Joint Committee on Science and Technology held virtually on the 4th. As a follow-up measure to the summit held last March, both countries selected biotechnology and semiconductors as key cooperation areas and agreed to launch full-scale joint effort and research for 3 years starting next year. Well, the two countries have complementary strengths in these sectors, I would say. So what kind of synergy is expected from the joint research? 이 두 나라가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진 만큼 공동 연구를 통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1: 네, 싱가포르는 최고 수준의 대학 연구 역량을 갖추고 있으면서 바이오 제약과 반도체 후공정, 장비 부문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반면 바이오 시밀러 생산 능력과 첨단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자랑하는데요. 이렇게 양국의 강점이 서로 맞물리면서 첨단 바이오와 또 생태계,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0: 그렇군요. All right, so Singapore possesses top-level university research capabilities while holding strengths in biopharmaceuticals, semiconductor back-end processes, and equipment sectors. On the other hand, South Korea boasts global competitiveness in biosimilar production capacity and advanced semiconductor manufacturing. As the strengths of both countries interlock, considerable synergy effects are expected across the overall advanced bio and semiconductor ecosystems. With that, let's jump into our final topic. Singapore estimates that roughly one-third of its exports to the United States could be affected by a new 12.5% U.S. tariff. So what is the estimated scale of the impact?
2: 마지막 소식 볼게요. 미국의 신규 관세로 싱가포르의 대미 수출 가운데 상당 부분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지 정부가 파악한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1: 네, 간 김용 싱가포르 부총리 겸 통상산업부 장관이 지난 6일 의회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른 12.5% 관세로 싱가포르 대미 수출에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95억 싱가포르 달러, 약 10조 5천억 원 규모가 영향권에 들어갔습니다. 주로 광학기기와 화학제품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0: I see. So this was disclosed in Parliament on the 6th by Kan Kim-yong, Singapore's Deputy Prime Minister and Minister for Trade and Industry. Due to the 12.5% tariff under the Section 301 of the U.S. Trade Act, 9.5 billion Singapore dollars, equivalent to about one-third of Singapore's export to the U.S. and around 10.5 trillion Korean won, came under its influence. Mainly optical instruments and chemical products will be directly affected. Well, what is behind the tariff and are Singapore's major exports expected to be affected?
2: 그렇다면 미국의 관세를 부과한 배경은 무엇이고 싱가포르의 핵심 수출품도 영향을 받게 되나요?
1: 네, 미국은 강제노동 수입금지법 부재 등을 관세 부과 배경으로 제시했지만 싱가포르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와 의약품, 에너지 관련 제품 등은 이번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직접적인 타격은 일부 제한적이겠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에 제3국 관련 수출 통제 등이 포함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향후 협상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So although the U.S. presents the absence of a forced labor import ban as a background for imposing tariffs, Singapore's main export items such as semiconductors, pharmaceuticals, and energy-related products were excluded from this tariff. The Singaporean government views that direct damage will be somewhat limited, but is cautiously reviewing future negotiation directions while leaving open the possibility that conditions demanded by the U.S. might include third-country export controls.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correspondent reports. Before we let you go, I do want to read some messages for you, Miss April. So we have Kevin Nim saying, "Hi, April, we missed you." And we have Jin Lee Nim saying, "반짝반짝한 April Nim, 환영합니다."

0: 라고 보내주셨어요. And Benny님 saying 어서 오세요. Good morning, April. And thank you, April. Well, we appreciate you here, April. Thank you so much for today's news. 감사합니다.
1: 아, 감사합니다. 아,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 한, 마지막으로 하나만 해도 되나요?
0: 네, 그럼요.
1: 아, 저 이거 진짜 하고 싶었거든요. 부산 영어 방송 야호!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0: 야호! April 야호! Thank you so much. Oh my gosh, I love her. And that was Miss April, connected from our correspondent reporter, connected from Singapore. I love that.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Busan Worldwide. Final song today is by Harry Styles with As It Was. I'll see you tomorrow. Bye-bye. Come on, Harry.

0: 太 吵了는 옆방이 너무 시끄러워요. 그리고 방을 바꿔달라고 할 때는 我可以换个房间吗? 라고 말을 하면 되는군요. 네, 방 교체는 换房间이라는 단어를 쓰면 아주 명확하네요.
1: 没错，如果酒店当时呢有空余的同等这个房型的或者是呢同等价位的房间的话呢，通常都会很乐意的帮你呢免费办理换房，这样保证啊顾客有个好的睡眠是最重要的事情。
0: 네, 푹 쉬러간 숙소에서 잠을 설치면 안 되니까요. 그럼 소음 문제 해결과 방 교체 요청하는 표현 큰 소리로 연습해 볼까요?
1: 来，大声跟我们读。
0: 옆방이 너무 시끄러워요. 방을 다른 곳으로 바꿔주실 수 있나요?
1: 옆방이 너무 시끄러워요. 방을 다른 곳으로 바꿔주실 수 있나요?
0: 옆방이 너무 시끄러워요. 방을 다른 곳으로 바꿔주실 수 있나요?
1: 옆방이 너무 시끄러워요. 방을 다른 곳으로 바꿔주실 수 있나요? 隔壁房间太吵了，我可以换个房间吗？
0: 隔壁房间太吵了，我可以换个房间吗？隔壁房间太吵了，我可以换个房间吗？隔壁房间太吵了，我可以换个房间吗？没错，表现得很好哟。 네, 오늘 호텔에서 자주 발생하는 시설 고장 신고부터 청결 상태 교체 요청 그리고 소음으로 인한 방 교체 문의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이 세 문장만 확실히 외워두면 어떤 불편한 상황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是的，正如我刚刚所说的，住真的是非常重要的。旅行当中很重要的一件事情，所以呢，我们可以允许出现一些状况，但是只要你的问题能够得到及时的解决，我觉得这是最重要的事情，对不对？那当然，最后还是要给大家分享一个小小的贴士，也是一个这个我觉得不论去到哪个国家呢，都通用的一件事情，就是你在沟通的过程当中，问题得到及时解决，酒店都处理态度也非常好，的话，那我觉得你在退房的时候的话呢，可以对微笑着送上一句谢谢你们的处理，我住得很舒服，这样也能给对方留下一个好的印象，对不对？
0: 네, 오늘 배운 유용한 호텔 표현들 잘 입력해 두셨다가 중국 여행이나 출장 중 불편한 일이 생겼을 때 당당하고 지혜롭게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1: 是的，这里呢祝大家旅行顺心，住得满意。
0: 여러분의 쾌적하고 편안한 중국 여행을 응원하며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1: 바이바이.
0: 바이바이.
1: 한정对对碰，你学会了吗？ 来继续听歌，让耳朵也休息一下。一首《你好不好》送给你，来自周兴哲。
2: 不知道你现在好不好？

0: FM 부산 영업방송
1: The time is now 1 o'clock.
2: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3: 엄마가 얘기하는 거 따라해봐.
4: 어. 부산이 좋아요.
5: 부산이 좋아요.
4: 뽀 마이 부산.
5: 뽀 마이 부산.
6: 부산으로 오세요. 뽀 마이 부산.
7: 부산? For my Busan.
8: Busan 하면 For my Busan.
9: For my Busan.
1: You are listening to For my Busan.

0: Director General. 관장님께서는 국가유산청에서 무려 35년간 행정전문가로 일해오시다가 관장이라는 새로운 옷을 입으셨을 때 소감이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1: 예, 35년간 저는 행정 업무를 하면서도 전문적인 분야에서 그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 경험을 토대로 국립고궁박물관장이 되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영광스럽고 저의 모든 역량을 다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가유산청에 감사를 드립니다.
0: Oh, wow. So for the past 35 years as the administrative expert, she did gather a lot of expertise in her field, and she's just very honored and grateful for having this opportunity from the Korea Heritage Service. Well, that's great. I'm curious though about the morning of your very first day at the museum after receiving your appointment as the Director General. What did that morning look like, and what was the first thing that you did as you were appointed? 임명장을 받으시고 관장으로서 고궁박물관에 첫 출근하셨던 그날 아침 풍경이 궁금하거든요. 가장 먼저 하신 업무는 뭐였을까요?
1: 대부분 취임식 같은 거 혹시 상상하실 텐데 네. 저는 저희 직원들이 한 140여 명 중에 절반이 현장 근무이기 때문에 네. 취임식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0: Okay, so many of us would imagine her holding an appointment ceremony, right? Welcoming her. But there are about 140 different staff members in the museum, so she didn't have a ceremony of that sort.
1: 저는 그래서 오자마자 직원분들한테 네. 다 인사를 다니고 네. 그리고 이제 현황 점검 회의를 통해서 네. 고궁박물관의 중요한 거, 시급한 거, 그리고 개선해야 될 점을 정리를 했습니다.
0: 와, 오시자마자 회의를 진행하셨군요. Alright, so she said that not only did she greet all the staff members of the museum as it was her first day, she had a meeting to look into the current status of the whole museum and what needed improvement and what needed working on. Well, at a press conference shortly after you took office, you said you wanted to encourage visitors of Gyeongbokgung to come to your museum as well. How did your colleagues and perhaps family react to this? 취임 직후에 기자 간담회에서 경복궁을 찾는 관람객들이 박물관으로 발길을 돌리게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셨는데요. 주변 동료들이나 가족들의 반응이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1: 네. 가족분들은 제가 공직 생활 한 동안 내내 지켜봐 왔기 네. 때문에 격려와 축하를 아끼지 않았고 특히 부모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0: 그러셨을 것 같아요. So all her family members were of course very proud of her and were congratulating her with their full heart because they've seen her serve as an administrative expert for the past 35 years and they were just really happy and cheering her on.
1: 동료들하고 후배들은 사실 네. 기대 어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 특히 전임 고궁박물관장님들 네. 선배님들께서는 격려 어린 조언과 네. 앞으로 해야 될 미션들을 저한테 주시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0: 네, 용기를 얻음과 동시에 무게가 살짝 느껴지기도 했을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0: All right, and her colleagues as well as her seniors and juniors, they were giving her advice and they expressed a lot of expectation towards her and they gave her what she had to do, some tips moving forward, which was quite encouraging, but at the same time, it did make her feel that responsibility as the Director General. Well, it's been a little over 2 months since you took office. Every day you now experience the visitors right there on site. So what moment gives you the greatest sense of reward these days, I wonder?
2: 취임 후 두 달 남짓 지났는데요. 매일 관람객들의 발길과 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계시잖아요. 요즘 일과 중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1: 제가 전시실에 가면은 네. 최근에 여름방학이라서 그런지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0: 네. So when she goes to the exhibition hall these days, because it's the summer vacation for most schools, there are visitors who come with families.
1: 그리고 체감적으로 네. 외국인 분들도 뭐 단체로든 개인 배낭 여행으로든 많이 오시는 걸 보면서 우리 왕실 문화에 대한 관심

0: 관심이 점점 넓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뿌듯했습니다.
1: And she also sees a lot more foreigners visiting as groups, but also as individuals who are traveling to Korea, of course. And while seeing them, she feels though the attention and the interest toward the Korean royal culture, royal court, is increasing, and that's what makes her feel very satisfied. Okay, well, let's take a look at the keywords on our brunch club now. 이제 브런치 클럽의 첫 번째 키워드를 오픈해서 이야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한번 오픈해 주시겠어요? All right, the first keyword is threshold. So let's begin by talking about how the National Palace Museum is trying to move one step closer to its visitors. 첫 번째 키워드, threshold인데요. 관람객들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고궁박물관의 변화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So many people come to Gyeongbokgung Palace, you know. But there are still people who haven't visited the National Palace Museum right next door. And I'm sure as director, you think, our museum is really wonderful and I wish more people would come to visit.
2: 경복궁에는 사실 놀러오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바로 옆에 있는 이 고궁박물관은 아직 안 가본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관장님 입장에서 아, 우리 박물관 진짜 좋은데 많이들 놀러 오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죠?
0: 예, 맞습니다. 경복궁에 천만 명이 오시는데 네. 저희 박물관은 연간 백만 명이 오십니다. 10분의 1 오시는데 최대한 많이 오시도록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1: 아, 네. So there are currently 10 million visitors visiting the Gyeongbokgung Palace, but on a yearly basis, only 1/10 of that, 1 million visitors come to the National Palace Museum, and she hopes that all the visitors of Gyeongbokgung Palace would also visit their museum moving forward as well. Well, what ideas are you currently developing to gather more visitors then?
2: 그럼 관람객들의 발길을 이끌기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다듬고 계시죠?
0: 네, 제가 전시와 홍보 네. 그리고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1: So she's looking into three different fields, the exhibition, PR, and customer service.
0: 네. 전시는 박물관의 사실 가장 기본적인 업무 영역입니다.
1: 네.
0: 그래서 고궁 박물관의 유물들과 경복궁의 정각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 부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1: 네. So exhibition is the very basic part element of a museum, right? So she's looking into not only showing artifacts within the museum, but also linking it with the buildings of the palace so that visitors can organically take a view of all of them together.
2: 네.
0: 다음은 홍보 부분인데요. 저희가 네. 온라인, 오프라인 측면에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저희 박물관에 있는 풍부한 유물을 가지고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아, 네. And on the PR front, they're doing so hard on the online and offline space to promote their museum. But what they think is more important is to make use of all the artifacts, the various assets that they have to create various ways to promote the museum even better.
2: 네, 그리고 마지막이죠. 네,
0: 마지막으로 네.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는 저희 박물관을 매력 있는 공간, 다시 오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객 서비스 진단과 내외부 동선들을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1: 아, and on the customer service, in order to make their museum a more attractive place so that visitors can revisit. They're doing the customer service diagnosis and also looking into the visitor routes to make sure that visitors want to visit the museum again. All right, well, like you said, you're paying attention to these visitor routes and the surrounding environment. What notable changes then can visitors expect?
2: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관람 동선이나 주변 환경 조성에 신경을 쓰시고 계신 거잖아요. 방문객들이 느끼게 될 가장 반가운 변화는 그럼 뭘까요?
0: 네, 저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네. 경복궁과 고궁 박물관을 동선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현재는 일부 좀 단절된 부분이 있어서 고궁 박물관에 들르지 않으시고 바로 경복궁에 가시는 관람객들이 많으십니다.
1: 아, 네. So
2: because they want to link visiting the palace and the palace museum together, they have to really look into the visitor routes because currently they're not connected. They're very disconnected. So they're hoping to create a route that connects the palace with the palace museum so that the visitors won't skip the museum when thinking of going to the Gyeongbokgung Palace. All right.
0: 예, 특히 지금 박물관 야외 공간에서 네. 저희가 가을에 그 박물관 은행나무 결혼식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2: 네.
0: 저희 박물관에 가을 되면 아주 아름답게 물드는 은행나무가 100년 이상 된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2: Okay, so in the outer space of the museum, they have a lot of ginkgo trees that's over 100 years old, and they're also thinking of holding a autumn wedding there.
0: 저희가 40쌍을 네. 그 선정을 했고요. 10월부터 그 매주 토요일하고 일요일 되면 하루에 두 쌍씩 아름다운 신혼부부가 탄생하게 됩니다.
2: 와, 너무 아름답겠는데요. 지금 막 상상을 해봤는데. So starting from October, they've already selected 40 different couples who will be holding weddings, two couples each weekend, in this very place. Doesn't that sound so romantic? I can already envision it. All right, then what do you think is the most appealing part of all these programs that you're thinking of?
3: 지금 말씀해 주신 프로그램들 이제 구상 중이신 거잖아요. 그리고 또 전각 그리고 유물을 같이 또 볼 수 있는 함께 설명하는 프로그램도 구상 중이시라고 들었는데 이런 프로그램은 매력이 어떤 걸까요?
0: 예를 들어서 경복궁에서 한글이 창제되고 반포됐습니다. 그리고 창덕궁에서는 그 사도세자의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고 또 영조와 그 손자인 정조 간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2: So in Gyeongbokgung Palace, that's where the Korean alphabet or Hangul was created. And in Changdeokgung, we know of the sad story of Prince Sado as well as the love between Yeongjo and Jeongjo.
0: 그래서 그 궁궐을 보고 오신 관람객은 네. 전각하고 일부 복제품을 보고 오시지만 그 오리지널 유물은 고궁 박물관에 있기 때문에 그 스토리가 연결되는 그 살아있는 그 시대의 감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 Oh, 네. So when they look at the, I guess, counterfeit of many of these artifacts in the palace and they visit the actual palace museum, they can actually see the real living artifact there again. So the whole story connects and they can have a more living sort of experience by visiting the palace museum after going to the actual palace buildings. And that is the greatest charm of this program that they're thinking of. Oh, well, museum merch also from the K Heritage Store is also gaining a lot of attention, you know. What do you think makes these products so appealing?
3: 요즘은 박물관 K Heritage 스토어의 굿즈도 화제잖아요. 굿즈들의 어떤 매력이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보세요?
0: 네. 문화 상품은 일상에서 사용을 하는 건데 전통이 녹아 있고 이게 굉장히 새로우면서도 힙하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전통이 녹아있는 문화 상품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2: So these, I guess, merch, they have the traditional aspect, but they are often objects or goods that you can use in everyday life, right? And because they have that traditional aspect to it, they seem very trendy and very hip, and even foreigners find it trendy and hip as well as attractive. All right, well, apparently an international visitor once purchased tens of millions of won worth of earthenware or silverware from the heritage store. Is that actually true?
3: 한 외국인 관광객이 헤리티지 스토어에서 수천만 원어치의 은제 그릇을 사갔다는 얘기가 있던데 실화인가요?
0: 진짜 네.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알아봐 주시는 외국인 VIP께서 저희 다른 데도 아니고 고궁박물관을 네. 다녀가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1: So first of all, they were just very grateful and honored that a foreigner VIP visited their museum, the Palace Museum, knowing the value of the Korean royal culture.
0: 이 상품관은 국가유산청에서 지원하는 국가유산진흥원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전체 9개 상품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 고궁박물관은 세 번째 그 매출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Oh, wow. So currently there are 9 different merch stores that are run, but the one in the Palace Museum, it has the third highest sales when it comes to merch sales.
3: 네. 그러면 이 은제 그릇을 사 가신 거죠? 그분께서는
0: 네, 맞습니다.
1: Oh, wow.
0: 저도 들었습니다.
1: So apparently, Director General Pei, she also heard that this millions of won, tens of millions of won worth of silverware was bought by this foreigner VIP. That's amazing.
0: 아, 예. 그런데 그런 사례가 네. 종종 있다고 들었습니다.
1: Oh, 그렇구나. So this case isn't actually rare. They actually have, from time to time, cases where these foreigners come by these expensive silverware and other artifacts from the museum. Wow. Well, because the National Palace Museum tells the history of the Joseon Royal Court and the Imperial Family of the Korean Empire, some might feel that it's a little too, I guess, formal and difficult to approach. So what are you doing to make the museum feel a lot more welcoming, I guess, and warmer to the visitors?
3: 국립고궁박물관이 조선 왕실 또 대한제국 황실의 역사를 담고 있다 보니까 자칫 엄숙하거나 어렵다고 느끼는 관람객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문턱을 낮추고 더 다정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죠, 지금?
0: 네, 저희는 이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서 그 입문자에서부터 전문가까지 다층적인 고객을 염두에 두고 전시를 꾸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네.
0: 특히 디지털 기술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1: Oh, so in order to make sure that audiences or visitors with various levels of understanding of our tradition to get to know about the history better, they're dividing it into the beginner level and expert level, and depending on the level of knowledge that audiences have. And they are using digital technology in particular to help that.
0: Mm. 아,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마음의 문턱을 말씀을 드렸다면
3: 네.
0: 이 거리적인 문턱도 낮추는 걸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부산 박물관에서
3: 네.
0: 조선의 기록과 문화 특별전을 하고 있습니다.
1: So they are also thinking of narrowing the physical distance as well so that more audiences, visitors can come visit the museum. And in Busan, they are currently holding a very special exhibition.
0: 네, 세계유산위원회 특별 기념해서 특별전 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지방에서도 왕실 문화유산을 즐길 수 있도록 지방 순회 전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 So currently in Busan,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is going on, right? And in celebration of that, they're also holding an exhibition in Busan. But starting next year, they're thinking of doing a tour around different regions of the country to hold royal court-related exhibitions so that it's a lot more accessible and approachable.
3: 아, 좋습니다. 심리적 그리고 또 아예 물리적으로도 거리를 좁히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1: So here on Brunch Club, we always ask our guests to recommend a song for us. And I wonder what song you have for us and our crunchers.
3: 여기 브런치 클럽에서는 초대 손님의 추천곡을 들어보는 시간이 마련돼 있는데요. 관장님께서는 어떤 노래 추천해 주시겠어요?
0: 아, 네. 임태경 가수의 옷깃을 추천하겠습니다.
1: Okay, so she recommended 임태경's 옷깃 or collar. I wonder why. 이유는요?
0: 옷깃이라는 것은 네. 우리 옛말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인연을 뜻하는 말입니다.
1: So collar or 옷깃 in Korean, it's a word that is quite sentimental and emotional. So there's an expression where they say, even if your collars or 옷깃 is passing by each other, then you are a special relationship is what we say.
0: 제가 2014년도에 우리나라의 불행한 사건인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밤새 그 부모들과 슬픔을 함께하면서 잠 못 이루고 있을 때 우연히 이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1: So back in 2014, that's when one of the tragic incidents happened here in Korea, the Sewol ferry sinking tragedy. And because she was so sad, overnight she was crying and sharing the feelings of the parents who had lost their children. And she came across this very song, 옷깃 or collar.
0: 이 노래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고 제가 부모님들께 위로는 못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마음을 잠깐이라도 편하게 해드리는 노래로 적당하겠다 싶어서 저도 같이 밤새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1: And she thought the lyrics were just very, very comforting and consoling. Although she couldn't do anything for the parents who had lost their kids, she thought listening to this song that could provide comfort to these parents, at least to the smallest extent, she just listened to it all night, stayed up with the parents, and shared their sorrows with them. All right, well, let's take a listen to this very song then, a recommendation by Pae Min Song, and we'll be back to talk about more of her life and her career. Here is 옷깃 Collar by Im Tae Kyung. Stay tuned.

0: We're back. This is Brunch Club, and today we're joined by Director General of the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Bae Min-sung. But before we jump into our next keyword, I've got a quick little announcement for all of you. TalkTalk Korea 2026, the Global Content Contest, is now open. Share your My First K-Culture Moment through video, photo book, drawing, and illustration, as well as writing. With a total prize of $26,400, the best entry across all four categories will receive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ward. Join TalkTalk Korea 2026 right now. All right, so let's move on to the second keyword on our Brunch Club now. 두 번째 키워드는 제가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ow, here's the second keyword. It's expansion. Now, you've said that the museum hopes to present royal heritage more three-dimensionally, not only through artifacts, but also by connecting them in natural heritage, such as palace gardens and royal tombs, as well as intangible heritage. So including this includes royal rituals as well, of course. But what can visitors look forward to then? 앞으로는 유물뿐만 아니라 궁궐 정원이나 왕릉, 또 천연기념물 같은 자연유산과 왕실 의례 같은 무형 유산까지 입체적으로 묶어서 보여주겠다고 하셨는데요. 관람객들이 앞으로 어떤 풍성한 전시를 만나볼 수 있는 거죠?
1: 네, 저희 박물관에 있는 유물 중에서 왕이나 왕비가 돌아가셨을 때 신하들이나 입었던 그 예복이 있습니다.
0: Oh, so 네. There are actually clothes that people used to wear when their king or queen passed away.
1: 그 의복과 의복은 유형 문화 유산이지만 그 의복과 함께 왕실의 장례 문화를 같이 보여주면 이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Ah, okay. So instead of just showing this apparel that people used to wear, servicemen used to wear during funerals, they can also show the funeral services, the actual act of doing it together with the artifact of clothes, which will help people understand the whole culture and history better.
1: 또 저희 박물관에는 종묘에서 쓰던 제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제기만 보여주는 전시에서 벗어나서 종묘 제례와 그때 행했던 음악인 종묘 제례 악을 같이 통합적으로 보여주는 전시면 더 오히려 재미있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그러게요. So what she said is they have a lot of ancestral ritual bowls or vessels from Jongmyo that they used to use in the ancestor ritual at Jongmyo Shrine. So not only these bowls and vessels will be shown, but they will also tell about how this service was actually held, as well as the Jongmyo Jereak, or the music of the ancestral ritual as well. Wow, that sounds really fun. I hope I can also get to see it later on too. But I also heard that special exhibitions featuring the Prussian royal family of Germany, that's in 2028, and the Spanish royal collection in 2030 are being considered as well. What message would you most like to share through these exhibitions?
2: 이제 2028년 독일 프로이센 왕과 또 2030년 스페인 왕실 유물 특별전도 구상 중이라고 들었어요. 해외 왕실 교류전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뭔지 궁금해요.
1: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 각기 다른 그 문화의 경험을 함으로써 좀 더 외국 문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소통하고 문화적 다양성과 시대성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
0: So she hopes to show foreigners, foreign audiences worldwide the different cultural aspect of the Korean royal culture and help them to more deeply understand it and get to know about it. And it's also an opportunity to really show the diversity as the value of also the value of periods, different periods as well through this special exhibition. All right. Well, whenever I see exhibitions of this scale and quality, I'm always really impressed by the expertise of the museum's curatorial team, the curator team. Where do you think that strength comes from?
2: 이런 명품 전시들을 만날 때마다 박물관 학예 팀의 저력을 느끼거든요. 이런 저력은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세요?
1: 아, 기본적으로 박물관에 좋은 유물이 기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0: 네. So first of all, the foundation or the very basics would be to have good artifacts within the museum.
1: 이 유물을 바탕으로 학예사들은 이 질문을 던지고 이걸 맥락으로 엮어서 좋은 작품으로 엮어내는 능력.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아, 네. 질문. So she said having good questions toward these artifacts, which the curators usually do, is really important. And drawing it out as a whole exhibition with a story is, I guess, the special skill of this curatorial team of a museum. All right.
1: 전시를 통해서 대중과의 네. 소통이 이루어지는데 네. 이 일을 위해서는 또 철저한 고증과 그 사실에 입각한 전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아. And in order for the exhibition to be professional, it must base itself in true factual evidence, which is really, really important. You have to make sure that what you're telling is based on true history is what is really important. Well, 네.
1: 이 학예팀의 저력은 네. 이 개인적인 역량과 더불어 박물관의 그 경험이 축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0: 아, 네. So it's a combination of personal, I guess, qualities as well as the expertise and knowledge that has been gained by the museum. All right, so it's all team effort and teamwork, I guess. Well, as director, you're helping by supporting them with the right budgets and institutional systems as well. How do you develop that kind of leadership, would you say?
2: 이렇게 전문가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예산과 제도를 든든히 뒷받침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리더십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 건가요?
1: 일단 저희가 27년 예산을 지금 준비 중인데요. 네. 이게 지금 예술과 학술 영역에 있는 것을 행정과 경제의 언어로 변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 So currently they're working on the budget for the year 2027, which is next year. And what's important here is expanding the field of arts and academics into the administrative and the economy area so that the budget can be taken to the other field that I mentioned in the latter part.
1: 그리고 국가 정책 과제와 연결성이 있어야 국회나 외부 기관과 국민들이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아, 네. And it's also important to have some connection with policies that are currently set out by the government so that the National Assembly as well as the public can have an understanding of where these budgets are being used. Okay.
1: 그래서 저는 저희 박물관에 각 분야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뒷받침하되 네. 저는 발걸음은 외부로 돌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아, so as a director, she is hoping to help support all the different right budgets and the institutional systems within, but she wants to make sure that she's also working outside to support the museum. 아, 좋습니다. All right. Well, I'm sure many international viewers watching today will want to visit the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So I want to ask you, what's the best way to enjoy and appreciate the museum?
2: 오늘 우리 방송을 보고 외국인 관람객들도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할 것 같거든요. 국립고궁박물관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방법 뭔가요?
1: 저희 유물의 개개의 화려함보다는 네. 조선 왕조가 500년 이상 작동한 그 시스템을 느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0: Oh, very deep. So instead of just focusing on the fanciness of the individual separate artifacts, try to really feel and understand the 500 years of the Joseon dynasty and the royal system that existed for that many years.
1: 박물관에서 오디오 가이드 들어보시고 네. 외국어 가이드를 들어보시고 네. 또 대한제국의 마지막 그 노력을 함께 봐주신 이후에
2: 네.
1: 이제 경복궁과 경복궁의 근정전과 경회루를 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2: 아. Okay. All right. So after taking a listen to the audio guide of the museum, also through foreign languages, which they provide different explanations in, and getting to know better the Joseon Kingdom as well, take a walk towards the Gyeongbokgung Palace to walk around the Gyeongwaeru where not, after understanding the history behind the whole place.
1: 그러면은 진열정에서 본 유물들이 우리에게 3차원의 현장으로 다가와서 말을 걸어올 것입니다.
2: Oh, wow. What a fascinating experience. So, Director General Pei said, after walking through the Gyeongbokgung Palace, all the artifacts that you've learned through the Palace Museum, they will really come to life and start speaking to you. That's how alive it will feel. The experience, and that is the tip that she would give you to enjoy the museum and appreciate it. Well, thank you for that. Now let's take a listen or look at the last keyword of Brunch Club. Now 이제 마지막 키워드 오픈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The last keyword is human. All right, so through our final keyword today, let's hear a little more about you.
3: 마지막 키워드를 통해 인간 배민성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2: So you've spent 35 years in public service, like we said, going all the way back to the 1990s. What allowed you to stay committed to one path for such a long time?
3: 1990년대부터 무려 3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공직자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한 우물을 깊게 팔 수 있었던 내면의 원동력은 뭐였나요?
1: 저는 35년간 그 국가유산청에서 근무를 했는데 일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한순간도 재미가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2: So, Pei said that every moment of her work, as she was working in the Korea Heritage Service, she enjoyed every moment of it.
1: 국가유산청은 사실 주목받지 않았던 시기도 있던 기관인데 이걸 묵묵히 하다 보니까 코리안 헤리티지의 근간, 뿌리가 지금 국가유산청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2: 네. Well, back then, the Korea Heritage Service didn't receive much spotlight, but she didn't much care about that, and she just did what she enjoyed, just persevered through, and now it has really become the cultural foundation of Korea heritage. All right, so that is the, I guess, inner motivation that you had. But was there a moment that made you feel especially proud of, I guess, the work that you were doing?
3: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조직에 몸담고 계시면서 가장 가슴이 울컥했던 순간이나 혹은 보람을 느꼈던 경험이 궁금합니다.
1: 아, 네. 최근에 네. 다들 많이들 아실 텐데 저희 부산에서 세계 유네스코 세계유산 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2: 네, so as many of you would know, in Busan, the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opened recently.
1: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세계유산 위원회 회의장 옆에 대한민국 관이라고 해서 축구장 두 배 넓이의 그 전통 문화를 알리는 공간을 설치했습니다.
2: Oh, and within that, there is actually a booth that's about the size of two football fields, and that booth really displays all the different cultural aspects of Korea.
1: 그 공간 중에 한 공간이 제가 이전에 고궁 박물관장 이전에 교육활용 과장으로 있을 때 시작했던 공간인데 대한민국 방문 캠페인관이었습니다.
2: Oh, and before she became the director general, there was this small space within that booth, a little space that she created, and it's called the Korea Visit. Visit Korea? Ah, okay. Korea Visit Campaign Booth. Okay.
1: 대한민국 전역을 네. 10개의 주제로 나누어서 예를 들면 산사의 길, 왕의 길, 이렇게 주제를 10가지로 해서 각 분야에 76개 아름다운 거점을 선정해서 방문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3: 네, wow. So there were 10 different topics, including the kingdom, whatnot, and they would make visitors and tourists visit 76 different places within the country. So it's like promoting the different places that people don't really know of based on these 10 different topics.
1: 예, 대한민국 방문 캠페인관을 별도로 설치했는데 아침 6시 반부터 관람객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가 네. 9시에 오픈하면 오픈런을 해서 와. 거기서 이제 기념품도 받으시고 전시도 보시고 하면서 대기줄이 네. 200m 이상 그 대기하시는 걸 보면서 네. 그 뿌듯함과 이게 기쁨이 컸던 것 같습니다.
3: 그러게요. 와, 6시 반부터 그렇게 대기를. So visitors, they like lined up 200 whatnot numbers of visitors lined up from 6:30 a.m. Until the booth opened at 9 a.m. to get all the goods, merch, and learn about the different places to visit through this Korea Visit campaign. Wow, that must have felt very fulfilling. 정말 뿌듯했던 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어서, have you ever walked through, I guess, as a director, any moments where you felt that huge responsibility and pressure, not just, I guess, fulfilling moments, when you leave work or so during weekends, what are some small pleasures that you enjoy as a person?
2: 관장이라는 중책을 맡으시면 사실 보람을 느끼는 순간도 있지만 중압감도 꽤나 크실 것 같거든요. 퇴근 후나 주말에 온전히 사람 배민성으로 돌아갔을 때 마음을 리셋하는 관장님만의 소소한 행복이 있을까요?
1: 네, 제가 2021년부터 주말에는 미술 클래스를 다니고 있습니다.
3: Oh, so she's actually entering art classes since 2021.
1: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만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미술에 지금 700시간 투자했습니다.
3: So they say you have to spend 10,000 hours at least to become an expert in one field, but she spent 700 hours in art.
2: 상당히 많은데요, 그것도?
1: 네, 주말마다 하고 있고 5년이 됐기 때문에 사실 초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So it's been 5 or 6 years for her to attend these art classes every weekend, and she thinks she's a beginner still.
1: 그렇지만 친구들과 함께 그 클래스를 하면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행복감을 느낍니다.
3: But she feels really happy because she's spending this time with her friends and getting to discover a new field itself is a very enjoyable sort of experience for her. Well, I'm happy for you that you have a hobby on the side like this.
2: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취미생활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서 보람 느끼시고 또 즐거움 느끼신다니 저도 너무 기쁘고요.
3: Unfortunately, we'll have to wrap up right there because it's already time to sign off.
2: 관장님께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아쉽게도 마무리할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1: 네.
2: 네, 관장님 오늘 함께 하신 소감 어떠셨나요?
3: How was it to be here?
1: 아, 예. 오늘 소주제로 얘기 나눌 수 있어서 기뻤고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도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3: So she was really happy to share the story of the museum, her career, but she also got to be asked about her personal stories as well. So she was really happy to be here sharing her stories with us. Well, we'll have to wrap up right there with our last song. This is Ceremony by 옥상 달빛. 옥달, shall we say goodbye together? 같이 인사할까요, 원장님? All 네. right. Keep crunching!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됐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3: Honey, how's the hotel room? Do you like it?
2: 어머, 자기야. 이 방 너무 좋다. 침대도 좋고 방도 깨끗하고. 역시 5성급 호텔은 다르네. 맨날 여기서 살고 싶다.
3: Great. Why don't you check the bathroom over there first and then look around the whole room, okay?
2: 그래.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봐봐. 역시 네 운동장 많아다. 너무 좋다. Honey, wonderful.
3: Seeing you happy makes me happy. Enjoy every moment of this trip.
2: 그런데 자기야. 저 세면대 좀 봐봐. 물이 계속 떨어지노. 한번 봐봐.
3: Oh, the sink is leaking. I'll take another look around. Could you call the front desk?
2: 내가? 알겠다. 뭐 내가 요새 영어 공부도 좀 많이 했으니까 한번 해볼게. 나도 영어 좀 한다 아이가.
3: Hello, what can I do for you?
2: Hello, my room, sink, now free talking.
3: Wait, what did you say? How can the sink talk?
2: Yes. Sink free talking, water talking. 잠깐만. Free talking은 뭐 이야기하는 거고. 그 물 샌다가 뭐더라? 생각이 안 나네. Water tuk tuk. You know, water. 1, 2, 3, tuk tuk.
3: Oh no. Oh, you mean the sink is leaking, right?
2: 맞다. 왜 중요한 상황이 맨날 진짜 생각이 안 나노? Yes. Check, please. 공부 좀 더 해야 되겠다. Yeah. 오늘 배워볼 표현. 세면대에 물이 샙니다. 영어로 뭐라고요?
3: The sink is leaking.
2: The sink is leaking.
3: L-E-A-K, leak는 새다, 누수가 생기다는 의미인데요. 물, 가스, 액체 등 밖으로 새어 나오는 상황에 사용합니다. The bottle is leaking, 병에서 물이 샙니다. The roof is leaking, 지붕에서 물이 샙니다. 라고 표현 가능합니다.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세면대에 물이 샙니다. The sink is leaking.
3: The sink is leaking.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See you tomorrow.

0: left. Use the left.
1: 맞아요. Southpaw. S-O-U-T-H-P-A-W. 그래서 뭐 복싱이나 야구에서 왼손잡이 선수를 Southpaw라고 불러요.
0: He's a softpaw.
1: 네.
0: 그럼, 오, 그러면 이제 뭐 투수 같은 경우는 오, I'm a softpaw. 그러면 그때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1: 그렇죠.
0: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네. softpaw한테 되게 약하거든요.
2: 네.
1: 맞습니다. 오, 신기해. And 마지막으로 양손잡이는요? Ambidextrous.
0: Ambidextrous.
1: Ambidextrous. 자, welcome to the Thursday edition of our show. Lots of fun segments waiting for you. 형, 오늘 어떤 코너가 있죠?
0: Yeah, we have our PD's favorite, I don't know, maybe, but it's called Vibe Check. And we take you back to the past where we talk about some of the old music that I grew up on, the stories, and also the singers and the lyrics behind them. And then, you know, we learn a little bit of English while we're at it.
1: 맞습니다, 여러분. 한이의 Vibe Check. 오늘도 기대하십시오. Yeah. 이어서 Globetrotting with Ange, a fun and honest talk show on K-culture and global vibes. 한국 10년차 외국인의 시선으로 보는 Global Real Talk with Angie도 기대하세요. Angie, she's coming back right after a stint away. So 그것도 네 기대하면 될 거예요. All right, let's get it. 다음으로 today's 한이의 Vibe Check.

0: So like our parents keep us from harm.
1: 그렇죠.
0: 그렇죠. 우리 부모들은요, 저희 이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켜준다.
1: 그렇죠.
0: 그 말이죠. 네.
1: 그래서 조지 마이클은 여기서 앞줄에서 사랑은 정말 마법 같은 거고요.
0: 네.
1: 뭐 그런 자기는 표현을 했을 때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를 아픔을 안 느낄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다. 약간 네. 그런 느낌인데요. Had I been there, had I been there.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면.
0: 아. Had I been there.
1: Had I been there.
0: 그쵸.
1: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사랑이 이렇게 보호해 줬을 거고 아픔을 이렇게 막아 줬을 거고. 벌써부터 좀 아픔이
0: 좀,
1: 있네요.
0: 네. 좀 우연한데.
1: Okay. But to lose you would cut like a knife. So I don't dare. So I don't dare. 하지만 너를 잃는다는 건 칼로 베어지는 것처럼 아플 거야. 그래서 감히 그러지 못해. 정말 감히 그럴 수 없어.
0: 자, had I been there. 다르게 조금 it's the wording's a little hard. I think it's a little maybe like older English. 근데 왜냐면 쉽게 말하면 if I was there.
1: Yeah.
0: Right? If I was there. 근데 조금 더 이게 뭐라고 하지? I feel like had I been there. It's more proper. It's more like
1: it's very I would say majestic.
0: Very had I been there.
1: Yeah.
0: 그쵸? 내가 그때 있었으면. Yeah. But to lose you would cut like a knife. 이 표현 cut like a knife. 진짜 누가 칼에 베이는 게 아니라 그 정도 고통을 느낀다.
1: Yeah.
0: 나 여자친구 진짜 이 헤어짐 it cuts like a knife.
1: 당신이 내가 있는다면 정말 칼처럼 네. 베일 거다.
0: 그만큼 아프다 말이죠.
1: 그래서 나는 못해.
0: 맞아요. So I don't dare. I dare, I don't dare. How dare you? 감히.
1: 감히.
0: 네가.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감히 못해.
1: 감히 못해. 그냥 못해 아니고 감히 못해.
0: 네.
1: Because I've never come close in all of these years. You are the only one to stop my tears. 이 모든 세월 동안 그렇게 가까이 다가온 사람은 처음이야. 내 눈물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도 너뿐이야.
0: Because I've never come close in all of these years. 진짜 모든 세월 동안 그렇게 가까이 come close, 뭐뭐 하는 거에 가까이 왔다라고 표현할 때 come close잖아요. 그럼 George Michael saying, 진짜 내 인생의 지금까지 I have never come so close, right? But you are the one, you are the only one that can stop my tears.
1: Yeah.
0: 당신은 내 눈물 흘린 멈춤을 당신뿐이야. Yeah. Oh, romantic한데 뭐가 좀 아직 슬프다.
1: Oh yeah. And I'm so scared. I'm so scared. 그래서 난 너무 두려워. 정말 너무 무서워.
0: 네. 이 scared 표현도요. 나는 I'm afraid라고 할 수 있잖아요.
1: Yeah.
0: Right? I'm afraid. Scared. I'm scared. I'm afraid. Or 반대로 혹시 형 이 놀림 당한지 모르겠지만 you know, back when you were a kid, like kids, like they would like make fun of you. If you don't do something and you're afraid, oh, you're such a scaredy cat.
1: Yeah.
0: 그쵸? Why are you such a scaredy cat?
1: You sissy.
0: 그렇죠. 막 그렇게도 이렇게 놀리게 하는데 scaredy cat 고양이인데 고양이들 이제 강아지들보다 고양이들 조금 더 they're like more like you know very like careful animals
1: yeah.
0: right so they kind of like are more afraid to do things compared to other like let's say dogs so scaredy cat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겁쟁이라고 하죠.
1: Take me back in time maybe I can forget turn a different corner and we never would have met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어쩌면 널 잊을 수 있을지도 몰라. 다른 걸로 돌아갔으면 우리 아예 만나지 않았을 테니.
0: 네. 자, 여기서 이 표현도 소개하고 싶습니다. Turn a different corner. 네. 이거는 어디서 많이 쓰냐면요. 누구의 태도가 많이 바뀌었다.
1: 그렇죠.
0: 그렇죠. Oh, he's acting a lot differently. Oh, he grew up. He turned a different corner.
1: 좋게도 할 수도 있고
0: 그쵸?
1: 또 나쁘게 할 수도
0: 맞아요.
1: 있고.
0: 맞아요. 요즘 민수 왜 그렇지? 옛날 민수 아닌데 he's turned a different corner 라고 할 수 있겠네요.
1: Yeah, he turned a different corner. 다른 길로 가고 있네.
0: Yeah. 그런 표현입니다. Turn a different corner. 네.
1: Would you care? 넌 신경 쓰일까? 제가 이렇게 변했으면 would you care? 뭐 신경도 안 쓸 것 같아.
0: 그쵸.
1: 그래서 너무 아픈 거예요.
0: 네. Would you care? Do you care about the would you care?
1: 그러니까.
0: 신경 뭐 쓰진 않을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느낌 들어요. Right? Would you even care?
1: 그러니까 우리가

0: 아, 만나지 못했어도 당신은 신경 썼을까요?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I don't understand it for you. It's a breeze. 나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어. 너에게는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 일처럼 보이니까.
1: 네. It's a breeze. 그렇죠. 이 표현. It's a breeze. B, a breeze. B-R-E-E-Z-E.
0: Easy peasy.
1: Easy peasy라고 그런 느낌.
0: That's
1: 뭐냐면
0: right.
1: breeze는요. 이렇게 뭐라고 좀 편안함 그런 바람이잖아요. Right?
0: Yeah.
1: So if something is a breeze, that means something is very easy. Something is very comfortable. 네. 근데 여기서 I don't understand it. For you, it's a breeze. 너한테는 왜 이렇게 이게 쉽지? Like, why are you so comfortable in this situation?
0: 예를 들면 우리 헤어지는데 당신 네. 너무 멀쩡해. 나는 이렇게 아픈데.
1: It cuts like a knife for me. 난 칼 베인 것 같이 아픈데, 고통스러운데 당신은 그냥 너무 그냥 시원한 바람 느끼는 것처럼 너무 편하다. It's a breeze for you.
0: I don't understand it.
1: 진짜. 갑자기 little 화나네.
0: 그러니까요. Little by little you brought me to my knees. 조금씩 조금씩 너는 나를 무릎 꿇게 만들어. Don't you care? 넌 아무렇지도 않아?
1: If something brings you to your knees. 자, 무릎 꿇게 되잖아. 에이, 무릎 끌다? 무릎을 꿇게. 꿇다. 예. 무릎을 꿇다가 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Bring me to my knees. 뭐가 진짜 나는 이거를 절대로 못 이기고. Right?
0: Yeah.
1: If it's that situation, if you can never win, if something is not going your way and you know it, that brings you to your knees. 나는 yeah. 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
0: 그렇죠.
1: 네.
0: No, I've never come close in all of these years. Mm-hmm. You are the only one to stop my tears.
1: Uh-huh.
0: 아니 난 이 모든 세월 동안 이렇게 가까이 다가온 사람은 처음이야. 내 눈물로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도 너뿐이야.
1: 네.
0: I'm so scared of this love. 난 이 사랑이 너무 두려워.
1: 아, 좀 이제 느낌이 온다.
0: Mm-hmm.
1: I'm so scared of this love. Because George Michael한테는 이런 mm-hmm. 사랑은 처음이니까.
0: Yeah.
1: 그쵸? 그렇구나. Continue, please.
0: And if all that there is this fear of being used, I should go back to being lonely and confused.
1: 오.
0: 난 그리고 만약 내가 느끼는 게 사랑받는 게 아니라 이용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뿐이라면 차라리 다시 외롭고 혼란스러웠던 그때로 돌아가는 게 나을 것 같다.
1: 오.
0: If I could, I would, I swear. 그럴 수 있다면 정말 그렇게 할 텐데.
1: It's 잠깐만.
2: So sad.
1: 슬프기도 한데요. 근데 저도 살짝 confused 했거든요. 우리 부장님도 도대체 어떤 사랑입니까? 저런 사랑은?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랑... George Michael가 제가 볼 때 Now, I might be misinterpreting. 제가 이해한 거예요. My understanding is George Michael, he's looking at this person. Like, I want to love this person. I want to fall in love with this person. But the love that I've experienced, you know, was a bit tough, was a bit difficult. 근데 The love that this person is showing me, like you said, so breezy.
0: Yeah.
1: 이 사람한테는 사랑이 너무 그냥 breezy하고 너무 쉽고 너무 편하고 진짜 그리고 이 사람만 내 눈물을 그치게 할 수 있다.
0: 내가 너무 사랑하고
1: 네.
0: 그 사람은 나 괜찮아 하는 것 같아.
1: 맞아요. 그리고 근데 George Michael가 조금 조심스러워요. He's very careful right now because he has this fear that he's being used.
0: Mm-hmm.
1: 너무 그냥 편하게 하니까 like is this person toying with me? 네, 진짜 내가 장난감처럼 보인가?
0: 내가 너무 다칠 것 같아.
1: 조심스러워요.
0: 너무 조심. 나 너무 무서워해.
1: 네.
0: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나 지금 망가질 텐데.
1: 이런 내용이구나.
0: It's I like you too much.
1: 네.
0: 그래서 이렇게 할 바에 그냥 혼란스럽게 혼자 외롭게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1: Oh, so this is a different corner by
0: right.
1: George Michael. 근데 George Michael 있잖아요. 이런 노래, I don't know why it's so, like, I guess it's his style, maybe just the theme that he sings. You know, it's kind of very reminiscent of, like, 그 Last Christmas.
0: Mm-hmm.
1: I gave you my heart, but the next day you gave it away. 그쵸?
0: Yeah.
1: This year, to save me from tears, I'm going to give it to somebody special. I'm going to be careful this time, right? 여기서도 똑같은 내용 나오네요.
0: It's rough.
1: 네.
0: It's rough.
1: 부장님, 이런 사랑입니다. 아까 궁금했는데, 네, 이런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So, George Michael's A Different Corner. 이제 가사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근데 알고 보면 엄청 해피한 노래 아니에요. 난 이 노래 안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요.
0: 이
1: 내용은 이런데.
0: It's very beautiful but very sad.
1: Oh, okay. So obviously with content like this, with a story like this, it has to take a sad tone.
0: Yeah.
1: So, 여러분, we checked out the lyrics. Now we're going to check out the vibe. Of course, brought to you by Kim Jo-han. He's going to sing his rendition of George Michael's A Different Corner. Hyung, you ready?
0: Yeah.
1: Cue.

0: The time is now 6 o'clock.
1: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2: English with
3: 부산 아지매
2: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3: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고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2: 오이소 보이소
3: 영어 하이소.
4: Honey, how's the hotel room? Do you like it?
3: 어머 자기야, 이 방 너무 좋다. 침대도 좋고 방도 깨끗하고 역시 5성급 호텔은 다르네. 맨날 여기서 살고 싶다.
4: Great. Why don't you check the bathroom over there first, and then look around the whole room, okay?
3: 그래.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봐, 욕실이 운동장만하다. 너무 좋다. Honey, wonderful.
4: Seeing you happy makes me happy. Enjoy every moment of this trip.
3: 그런데 자기야, 저 세면대 좀 봐봐. 물이 계속 떨어지노. 한번 봐봐.
4: Oh, the sink is leaking. I'll take another look around. Could you call the front desk?
3: 내가? 알겠다. 뭐 내가 요새 영어 공부도 좀 많이 했으니까 한번 해볼게. 나도 영어 좀 한다 아이가.
4: Hello, what can I do for you?
3: Hello, my room, sink, now free talking.
4: Wait, what did you say? How can the sink talk?
3: Yes. Sink free talking. Water talking. 잠깐만. Free talking은 뭐 이야기하는 거고. 그 물 샌다가 뭐더라. 생각이 안 나네. Water tuk tuk. You know water. 1, 2, 3 tuk tuk.
4: Oh no. Oh, you mean the sink is leaking, right?
3: 맞다. 왜 중요한 상황이 맨날 진짜 생각이 안 나노? Yes. Check, please. 공부 좀 더 해야 되겠다. Yeah. 오늘 배워볼 표현. 세면대에 물이 샙니다. 영어로 뭐라고요?
4: The sink is leaking.
3: The sink is leaking.
4: L-E-A-K, leak는 새다, 누수가 생기다는 의미인데요. 물, 가스, 액체 등 밖으로 새어 나오는 상황에 사용합니다. The bottle is leaking, 병에서 물이 샙니다. The roof is leaking, 지붕에서 물이 샙니다. 라고 표현 가능합니다.
3: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세면대에 물이 샙니다. The sink is leaking.
4: The sink is leaking.
3: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4: See you tomorrow.
5: Tomorrow. 잘 잤다. 어머, 벌써 저녁 6시 8분이네? All Star English 할 시간이다.
6: Hey, babe. All Star English time.
5: Let's tune in.
7: 맞다. All Star.
5: 이피큐 신청해야지. 이노잡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어디 보자.
7: 이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5: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7: 그래 맞아. 올스타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이노잡 하고 내가 이피큐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8: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올스타.

0: All-Star Theater presents.
1: That's right. Time for another episode of All-Star Theater Presents. We have Heian joining us here in the studio once again.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여러분.
1: Hi, hi. How are you?
2: I'm good. I'm loving this cooler weather.
1: 네.
2: 살 것 같아요. 네.
1: 살 것 같고.
2: But like, who knows when the heat's going to come back.
1: Yeah, I keep hearing, I don't know if it's the BFM weather forecast or some other forecast, but they're saying like another, like, you know, stint of like hot weather, hot, humid weather.
2: Yeah, it's too soon for it to go away completely.
1: Why not?
2: 추가 오긴 했지만 알잖아요, 그죠? 예, 뭔가.
1: If, you know, if I could speak to the weather gods, I think summer has overstayed its welcome. 네. Overstay your welcome. 이것도 표현이 그거잖아요. 진짜 눈치 없이 그냥 계속
2: 손님들이
1: 막 계속 막 있고.
2: 저 이런 경우 진짜 많아요. Sometimes I invite friends and they won't go home.
1: 어. Ah, okay. Because I was thinking, I thought you were saying like you're the one who won't go home.
2: No. I like a good Irish goodbye. 저는 약간 introvert라서 네. 아이라서 누구 집에 가서도 그냥 잠깐 있다가 그냥 인사도 안 하거든요.
1: 네.
2: But yeah, it's 곤란할 때 있어요. When a guest overstays their welcome.
1: Yeah, that's what summer is for me.
2: 그럼 이제 여름한테 우리가 좀 눈치를 줘야죠. 아,
1: 맞아요.
2: 시간이 좀 됐는데.
1: 근데 I know calendar-wise, it's still like, you know, mid-August.
2: Yeah.
1: It's still hot in September. I know, but 그만큼 빨리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Okay, 딱 불만 여기까지만. Okay, complaining 여기까지.
2: Yeah. 또 이제 오늘 또 준비한
1: 네.
2: 또 올스타 극장의 작품이 저는 이 여름 롬컴 하면 또 딱 떠오르는 작품이거든요.
1: 네.
2: Yeah, 바로 커피 프린스 1호점입니다.
1: 와, 우리 이거 안 했어요?
2: 안 했었어요. 네.
1: I'm surprised.
2: Right, me too. Yeah. 네. So Coffee Prince, I mean, ooh, this takes me back. This is from 2007.
1: Mm-hmm.
2: So, yeah, some of our listeners probably 우리 부스타 여러분 잘 이게 뭔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1: 없어요. 걱정해요. 다 알아요.
2: Yeah.
1: 다 알잖아요. 솔직히 be honest.
2: It's an oldie but a goodie. 그 아주 여름과 어울리는 로코 청춘 드라마고요. So it was a really great cast. 윤은혜, 공유, 또 이선균 배우, 최정환 배우. It was a story about this young person, 고은찬.
1: 네.
2: 고은찬이의 캐릭터가 이제 생계를 위해서 좀 남자로 오해를 받고 살아가다가 커피 프린스라는 이제 남자 직원만 뽑는 카페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막
1: 맞아요.
2: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1: And there's the actual like cafe that like they're running it as
2: yes.
1: like the Coffee Prince Cafe, right?
2: They filmed this in the Sinchon area in Seoul at that time, and then they actually yes they ran an actual cafe after they wrapped production.
1: 맞아요.
2: 그래서 이게 그 이 스토리에 나오는 그 이제 약간 성별을 숨기거나 바꾸는
1: 네.
2: 그 설정 있잖아요. So disguising the character's gender to create romantic confusion, to say the least.
1: Yeah.
2: 이게 사실 굉장히 오래된 그 이야기 장치입니다.
1: Oh, really?
2: Because think about Shakespeare's Twelfth Night. 12야.
1: 네.
2: Also, as you like, 뜻대로 하세요.
1: Mm-hmm.
2: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주 수백 년 된 어떤 로코의 어떤 그 공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1: 네.
2: 우리 한국 사극들이 또 이런 이 그 장치를 많이 사용하기도 해요.
1: I see. So a woman disguised as a man disguised as a woman.
2: Being mistaken as another gender.
1: 아, 맞네요.
2: 네. So 그 당시에는 좀 약간 파격적인 설정과 또 the romance was very like natural. The actors had great chemistry. So
1: 네.
2: it was a really big smash hit.
1: Mm-hmm.
2: Also, I love the soundtrack of this show.
1: Oh. 멀리서
2: Oh, look at the posters that our PD names created.
1: 어 맞아요. 이것도 오늘도 진짜 했네요.
2: Yeah, there's so many of us.

0: two of me. There's two of you.
1: Nice.
0: Why does it work so well, though?
1: It does. It does.
0: 너무 어울립니다.
1: I would watch this show. 저 지금 이 캐릭터들 그대로 이 드라마 저 시청할 용이 있어요.
0: 맞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1: What do you guys think?

0: 몇 주간 가슴앓이하며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난 은찬과 한결. They sit side by side on a park bench.
1: 내일부터 출근해. Come back to work tomorrow. I'm still angry. I still hate what you did. And I still don't completely understand. But I asked myself if I could really live without seeing you again. And I can't. 내가 그래서 고은찬하고 안 보고 살 수 있나? 나한테 물으니까 그게 안 되겠더라고. 아, 또 울라고 그런가. 아, 눈물이 왜 이렇게 많아. 아, 그리고 너 앞으로 내 앞에서만 울어. From now on, you only cry in front of me.
0: 네가 뭔데?
1: If I catch you crying like this in front of another guy, 아, 진짜, you're in trouble. 다른 남자 앞에서 이렇게 울기만 해봐. 혼날 줄 알아?
0: 사장님, I'm sorry. I really messed up.
1: 알았으니까 그만 울어.
0: When I was fooling around, pretending to be your little brother, 사장님은 그때 얼마나 속상했을까? 난 나 안 다칠 궁리만 하고 I was only thinking about how to protect myself. 사장님이 얼마나 마음 아팠을지 그것도 잘 모르면서 I didn't even stop to think about how much pain you were in. 미안해요.
1: 뭐야? 뭐 너 지금 무슨 반성문 외우냐? 나도 그때 너한테 상처 주는 말한 거 사과할게.
2: I'm sorry too for the things I said when I was angry.
0: 내가 처음에 잘못한 거니까 괜찮아요. I know you didn't mean those things. 한결은 은찬 옆으로 다가가 은찬의 어깨에 고개를 기댄다. He rests his head on her shoulder.
1: 고은찬, I'm really glad you're a woman. 네가 여자라서 참...

0: 한 씬.
1: 네. Our rendition of scenes from 커피 프린스. 네.
0: 아 이게요, 약간 이 남매 케미인 두 사람이 이렇게 로맨스 하기엔 정말 힘드네요.
1: 아 근데 혜연 씨 너무 이 고운찬, like you honing in on the characters. 뭐냐면 아 서정 와 이렇게 좀 because she's like really like a kid almost.
0: She is.
1: 진짜 이렇게 어린 아이 같이 이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이 캐릭터가.
0: Her performance. On that show, 네. 그 역할을 정말 그냥 그 윤은혜 배우가 그냥 고은찬 그 캐릭터 자체가 됐던 것 같아요.
1: 네, 네. 맞아요. We have messages coming in. 우리 다은님 방금 노래 좀 당황스럽네요. 무슨 귀신 소리인 줄.
0: 아 진짜요? 네. 근데 저도 약간 생각했던 게 I chose the background music for the scene before. 네. 약간 이 약간 그 인디 감성 로맨틱 코미디가
1: 아,
0: 살짝
1: 맞아요.
0: 약간 그 주말 연속극 느낌이 나긴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1: 근데 죄송한데 I think you know the music choice was top notch.
0: Yeah.
1: 괜찮은데 아까 우리 시작하기 전에 그 OST 살짝 말했을 때 저 그
0: yeah.
1: 화분 노래를 했잖아요. 멀리서 멀리서 멀리서 그게 조금 I think it creeped out some of our listeners.
0: 저도 그때 그냥 그 순간 그냥 확 넘어갔던 기억이
1: 나요. 네. 우리 너구리님도 와 심장 소리 진짜 같아요 라고 하네요.
0: Can you do that again? 야 이런 거 너무 잘해.
1: 띠
0: 제이드 zombie?
1: 근데 우리 두둥님도 비켜 아 너무 시크해. 근데 진지하니까 뭐가 느끼하다라고 하긴 하는데.
0: So 민수's what's the word I'm looking for?
1: 네.
0: Rendition
1: 네.
0: of this character was very 어, cold.
1: 맞아요. 좀 very, 그렇잖아요. Yeah. 좀 귀찮아하고 yeah. 하는데. Right, but he's like you know, cause he's like super rich.
0: Yeah, yeah. I like this. 약간 민수가 점점 이제 많은 역할을 맡으면서
1: 맞아.
0: 조금씩 이제 different flavor, different 네. color를 주는 게 보입니다.
1: 맞아요. 우리 청취자분들 좀 걱정했는데, 아 설마 민수가 공유는 아니죠?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0: 민유였습니다. Yeah.
1: I hope you enjoyed it.
0: Yes.
1: 자, English we can learn from
0: yeah.
1: these scenes.
0: 좋습니다. 그 막 잔소리하는 대사가 나오잖아요. 구석구석 닦아. Make sure you get all the corners. 이런 대사가 나왔는데요.
1: 네.
0: 구석구석 샅샅이 할 때 저 이 표현 너무 좋아합니다. Every nook and cranny.
1: Every nook and cranny.
0: Yeah. Nook, N-O-O-K인데요. Nook는 뭐죠? 이제
1: isn't nook like this? Like you know this?

0: what kind of space it is in like
1: 맞아요.
0: a house.
1: 뭔가 이렇게 방이나 공간에 좀 작고 구석진 거. 아늑한. So, you know, when I'm trying to find a table at yeah. a cafe, I love a cozy little nook. 저는 항상 이렇게 좀 포근하고 좀 아늑한 장소를 좀 항상 좋아합니다.
0: 네, so 그래서, that's nook. Yeah. Cranny는 뭐죠?
1: Granny 아니고요. 네. C-R-A-N-N-Y. Cranny는 아주 작은 틈이나 갈라진 곳.
0: 아.
1: So either a small crack on a wall. Yeah. or a rock or a tree.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정말 이렇게 하나도 빠짐없이 구석구석이란 뜻.
0: 네.
1: Every nook and cranny.
0: Mm-hmm.
1: So for example, we cleaned every nook and cranny of the house. 집안 구석구석 청소했어요. Or I know every nook and cranny of this neighborhood.
0: 아,
1: 난 이 동네 진짜 속속들이 다 알고 있어요.
0: Yeah. 그래서 nook and cranny, every nook and cranny.
1: Yeah. So also we could say every inch of somewhere.
0: 맞아요.
1: 비슷한 표현.
0: 네. Yeah. 한국에서는 every centimeter of somewhere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That's true.
0: 농담이고요. 좋아요. So every nook and cranny 첫 번째 표현이었습니다. 두 번째 표현은 어떻게 됩니까?
1: 네. 내가 버릇까지 트집 잡고 그런 대사 나왔죠.
0: 아, 네.
1: So we could say, oh, you're even picking on my habits.
0: 네.
1: To pick, 일단은 when I pick someone, pick me, 그럼 이제 뭐 선택하다,
0: 고르다,
1: 골라줘 이런 뜻이잖아요. 네. But the pick 뒤에 on이라는 전치사가 붙으면요, when
0: 네.
1: you pick on someone, 누군가를 좀 괴롭히다라는 뜻도 되고요.
0: 맞아요.
1: 요만한 사소한 거 가지고 트집 잡는 거를 pick on something.
0: 맞아요.
1: Yeah. So I could say, oh, stop picking on me.
0: Yeah.
1: 아, 그만 좀 트집 잡아. Yeah.
0: My wife always picks on. Me sometimes whenever I head out.
1: Yeah.
0: 근데 she means well, obviously.
1: She has a point, probably.
0: And then 진짜 when I arrive here, oh, that's what she was picking on. I had like a nose hair sticking out of my nostril.
1: Oh,
0: 네.
1: I see, yeah.
0: 저를 챙겨주려고 몰랐네요.
1: Always listen to 네. your wife, Minsu, yeah. 또 이제 pick 뒤에 at라는 전치사가 붙으면 또 좀 달라집니다.
0: 네.
1: You know, like sometimes I pick at my skin.
0: Oh.
1: Like when I have a 딱지가
0: scab, right?
1: Scab 있으면 네. 이렇게 손으로 좀 이렇게 피부 뜯을 때도 pick at your skin or when I drink a beverage I pick at the label on the bottle
0: 좀 이렇게 떼는 거잖아요. Like you're scratching it off.
1: 인스타그램에서 조금씩 뜯는 것도 pick
0: 네.
1: at. And what if you pick at your food?
0: 맞아요. 그냥,
1: Do you pick at your food?
0: I mean, it's like sometimes but then I've you know been in trouble by my parents even by my teachers at school whenever I do that. 뭐예요, 그렇죠?
1: 그냥 이렇게 막 좀 맛있게 안 먹고 좀 이렇게 이것저것 깨끗하게 잘 골라서 먹는 거를
0: 그냥 포크에 찍고 이렇게 장난치는
1: yeah,
0: 거죠 음식 갖고.
1: Yeah. So we don't want to pick at our food.
0: 네.
1: 네, 또 nitpick라는 표현도 있어요.
0: Nitpick.
1: 이것도 비슷해요. 그냥 사소한 부분까지 꼬투리 잡는 거를 nitpick. So, he nitpicks everything I do. 내가 하는 건 다 사사건건 트집 잡아요.
0: 맞아요. Yeah. 네.
1: Let's try not to do that.
0: 맞아요.
1: Sure.
0: Right? 우리 유저님 pick on Minsu라고 하는데 일단 너무 일단 잘 썼습니다. Right?
1: Yeah.
0: That's how you use on pick on. 네.
1: I mean, our pustas kind of do that to you. They do pick on you, but with love.
0: 네. Yeah. 그냥, you know, because you care about me.
1: Yeah.
0: 그렇게 하는 걸로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네. All right, Ham, thank you so much. Another fun episode of All Star Theater Presents in the Books.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1: All right, take care, everyone.
0: Time for a quick song break by 더 멜로디. La, la, la.

0: 뾰로롱 문제 중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반갑습니다. 웰컴.
0: 네, 오늘은 어떻게 보면요 날씨 요정이 잠시 쉬었잖아요.
1: 네.
0: 네, 날씨 요정이 좀 뭔가 전달해 달라고 했는데
1: 왜요?
0: 이제 또 비가 좀 올 것 같다고.
1: 아, 진짜요?
0: 네. 근데 항상 그 타이밍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어제 날씨 요정이 얘기한 것처럼 저녁에 슬슬 좀 오는 느낌이라고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1: 아니 부장님, 어제 날씨 요정이 비 관련된 무슨 정보 있었어요?
0: 했어요.
1: 난 하나도 안 들었는데.
0: 네, 어제 있었습니다. 네, 어제 비 소식 전달 드렸는데 지금 humidity 갑자기 확 올랐거든요.
1: 네.
0: 그리고 하늘도 먹구름이 좀 많이 끼고 있어가지고
1: 네.
0: 지금 퇴근하고 계신 분들은 빠르게 집에 들어가시고 좀 늦게 퇴근하실 것 같다. 상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1: 알아서 해, 단디 하세요라고 그 말이잖아요.
0: 예.
1: Right?
0: 아, 맞아요. 각자 도생해.
1: 네.
0: 그리고 이제 오늘의 1등은요. 누굴 것 같아요?
1: 오, if it's 낙지연이님, 네. That means they only have one more. 또 선물 주나요? 5 in a row 또 하면?
0: 당연히 드리죠.
1: Oh, really? 네.
0: 선물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1: 근데 I feel like 우리 완전 cutthroat 하잖아요. 여기 All Star English 누가 좀 이게 blocking 했을 것 같아요.
0: 네.
1: I feel like somebody else today.
0: 맞아요.
1: 혹시 is it Benny님?
0: 아 아니에요.
1: 아니에요.
0: 닥터 수님이 1등하셨습니다. 와 근데요 낙지연이님이 오늘 3등하셨거든요.
1: 네.
0: 그리고 고수님이 2등하셨는데
1: 네.
0: 우리 낙지연이님이 아 내일까지 1등하면 통신사 공개하려고 했는데라고 말씀을.
1: 아 Oh man, I wanted to know.
0: 어떤 통신사인지 꼭 궁금하긴 하네요.
1: 진짜 너무 빨리 들어와서 I was 네. really curious what the internet 통신사가요.
0: 네.
1: 일단 저는 그 인터넷을 말한 거잖아요. 인터넷에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0: 그쵸.
1: Right? I really want to know what your like internet provider
0: uh-huh.
1: 그 was.
0: Okay? 그러니까요. 아 다음에 좀 아깝다. 기약을 해보고 네. 들어보도록 하고요.
1: 네.
0: 그리고 그 우리 유서님께서요 그런 예보는 나도 하겠음. 그냥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사실 저는 문자 요정이어서
1: 네.
0: 날씨 요정만큼 잘하질 못해요. 그분은 좀 레벨이 다르잖아요. 거의 뭐 저도 항상 많이 보고 배웁니다.
1: 그렇죠. 일단 다행이에요. 배워서 다행입니다.
0: 네.
1: 네.
0: 그리고 이제 1부에서 좋아요 혹시 누르셨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리프레시를 한번 해봤거든요.
1: Yes.
0: 오, 여러분들도 한번 리프레시 해보시겠습니까?
1: Okay. 네, 제가 How many?
0: 18개.
1: Oh, 19 on my page.
0: 19.
1: 네.
0: 네. 저도 리프레시 하니까 19가 되었네요.
1: Too low.
0: 뒤에 어떻게 될지 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1: 네.
0: 그리고 또 새로 오신 분이랑 오랜만에 오신 분이 계세요. 엘리아나님, 앙키통키님, 그리고 TV님 이렇게 세 분이 오셨는데
1: 누가 오랜만에 왔어요?

0: 누구일 것 같아요?
1: 좀 혼내기. 누가 오랜만에 왔어요?
0: 자, 여기 세 개 선택지가 있어요. 네. 엘리아나님, 앙키통키님, 네. 그리고 TV님.
1: I mean, they all sound so familiar, 네. but so new at the same time.
0: 이 중에서 한 분만이 오랜만입니다.
1: TV님?
0: 아니요.
1: 아니에요?
0: 제... 근데요.
1: 아, 엘리아나님?
0: 네.
1: What is that? What are you doing?
0: 사실 저도 좀 확실치 않습니다.
1: 아, 네. 진짜 정말 제대로 모르고 일단 엘리아나님 and 앙키통키님 welcome to our show.
0: Welcome. 네.
1: 오늘부터 저랑 1일이 됐습니다.
0: 네.
1: 네.
0: 근데 또 안 계세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자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네. 오늘 디즈니는 안 할 거잖아요.
0: 아, 하면 좋겠는데요.
1: 네, 여러분 원해요? 원해요, did you know?
0: 근데 어차피 준비를 안 했어요.
1: 네. All right, well, 문자준, thank you so much for... 뭐 그렇게 뭐 할 일도 많이 없었는데. 네, for the hard work that you do. 많이 합니다, 이분. I'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okay?
0: Bye-bye.

0: 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1: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드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아우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0: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1: 이 곡이 무슨 곡이죠?
0: 아, 소고기입니다.
2: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0: FM 부산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에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0 Waste Rangers.
3: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4: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2: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1,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4: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2: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2,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4: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2: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3,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4: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2: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4,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4: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2: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5,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4: Refuse, reduce.
2: Reuse, recycle.
4: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5: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6: 김밥가게 박사장님도, 문구점 김사장님도, 우리 부산의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 우리 동네 작은 가게로 향하는 발걸음이 우리 부산의 경제를 키워가는 한 걸음입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FM 부산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 관광 도시 글로벌 해양 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고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드디어 우리 오빠를 내가 직접 만나는 날인데 오, 너무 떨린다.
3: Excuse me, can I see your ticket?
2: 아, 티켓. 여기 표 여기 있어요. My ticket.
3: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Enjoy the show.
2: Thank you. 엄마야, 드디어 여기가 공연장이가.
1: Na-na-na-na-na-na-na-na-na-na-na. Life is dynamite.
2: 여기 이 사진 찍은 거 바로 내 SNS에 올려야지. 아, 뭐고? 여기 왜 인터넷이 안 되노? 아, 여기 옆에 사람도 우리 오빠 팬이니까 이런 거 물어보면 친절하게 대답해 주겠지. 저기요. Hello.
4: Hi. Is there a problem?
2: No problem. Here, no internet.
4: Oh, unfortunately, the internet isn't working here.
2: Internet no working? 뭔데? 인터넷 연결하는 사람이 뭐 일을 안 한다 이 말인가? 뭐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그렇지. 일 안 할 거면 그만두든가. 왜 여기서 일하는 건데? 진짜 어이가 없네. 사진 어떻게 올리노?
4: Is everything okay?
2: I'm not okay. 아니, 우리 팬들은 이렇게 열심히 응원하는데 여기 일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중요한 날 일도 안 하고 진짜 뭐고? 잠깐만. 우리 오빠 두 번째 노래 부르네.
1: 내 빗댄 눈물 내 마지막 숨을 다 가져 가.
2: 오늘 배워볼 표현 인터넷이 안 됩니다. 영어로 뭐라고요?
3: The internet isn't working.
2: The internet isn't working.
3: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거나 사용할 수 없을 때 이 표현을 쓰는데요. Work는 일하다 뿐만 아니라 작동하다, 제대로 되다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계나 전자제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도 이 표현이 씁니다. My phone isn't working. 휴대폰이 안 돼요. The TV isn't working. TV가 안 나와요.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인터넷이 안 됩니다. The internet isn't working.
3: The internet isn't working.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See you tomorrow.